0: chine yume changme ngakchu shiki tuk jie xie xia. Gongpo gyanda zong ki zheyu di zheng ki dumzi gyabar xing na mingye para, zhui ji tha, sok zhi, zha ki zhe nyam zhi che tang le, rim zhi gyam na, kurma gye zheng che zhe, chi gye zhu ki ru cha gye lak zham xin ne, sanay thi gye xing zho mang zho la, bubara goro chi xip zhu xin yi lak zham yong wara gui zhi che yu.
1: Mang zho gye ribyu thi ga gya dhubu zhi ne, gyong nyur thak zhu che ba thang ke le gye gang e thi zhu xir zhi di, xim zhu thak zhu che ba, xi rim gye gang ne thi mixer zhi di, ne mi che gye che ba soa tup si sar du le thun. La thum zin nian bu qie bie, yuang lam xik dui ba tha chung zhe ti da, lak dar tha cui da qie bie, nyam nyong tu yu o qie ba ti ni, yin zhi chung yir ki ju zui zung yung tha biu zhe to e pi ye ni nyam zhi ki zhuang lam to yu bie tup lam xik ri. Ju zui zung yung ni, cham mi yun zhub ki cha wa xik yin xing, kum tab zi mar yin zhi chung yir ki yang thang bie si duan le zi da wa zu bu tha, lak dar qie yu lop chung, lop su ya bu bie ne, pyo yi yu zhu cui da kui le zun sim se mu qie yu, rang yin tu mu tu zi ne pi ye ki, ding shu qie ru dong wa tha yu zhu ki sun shu pi wa, mang cu chu ki tam tu sung wa jie qie ba tha, yu nam jian tha pu bian jian le di ne, ju cui zu yung le tham zin dian di qie ba, yu zhu gu yi, ngon dar zung yung le bion zhe ling yir yong war, nu shu yu gu gun di dong wa. Gyar du cho pa tha kyeb de rung we lak ling ki nyam nyong te we maang wa shun dar zi jik du che pa jie che ne, yin chi ne tun jik tak chu che ne zhong yung le ne tun ti ri tak chu che ro hu ta che di, ji zo ring lu ting rab jen ki pyo sar chun chi yin chi dup shu li ki bi wo tha zhang dan cer we mik bi dun yu ri.
0: Seng leng ki, kong lang anam chu sen chu pa di ni, Pyeongchung gi sanay ka tang di zhen ka ki ju ju lik dong tang tuen gyo la tim zin nian bu che bie rinpi zhe ling zhuang ba. Guo ju tu, ju ju lik dong bie bong nyim shu zhe nyam lin bie zhub tuen gyo lin bu du jie kue ba ti li.
2: Wei, yin lan, kui ju chui jie chua la xiu xia.
3: Ka ji bie, chu lu bie, chu ju hao xie ju bie.
2: A, di yi.
3: Kan yo nian lam ka ba dong tang nyim bu di tham xio. Zhong bu gu zhen gi ka ba dong tang sa ba, AI ka ba dong na, ti wei wo su xie.
1: Sento lingge, xiamla nama cui mu tu je, lase junbo nya chong ki, gen kam sangbo dine, ringne yu gul ki, sun shu pi war che bia gul ki, chin zom shik, nyan zun shung yin.
0: Sento lingge, lase chong gire, chushiru zong, chushiru chong de, junbo nya chong tu gyu gub, kui nyong be, numna xiong lam chong zu para ding yu ba ta, xiong lam ki, xio ni su, ngon jan jun xin ki gen ba, pyo su kang ba da par iri xin, che dara zhi gu chak ba. Tuizang changme kangbae jib dun tu tuengi khoje kengjung du ma shak bara zangmara jik du. Yume wang du ki, mi chodu kuryu chelik du zhoxin yuebe senpa hajan kibu du je nyongchor sammu sakui bara tetar xie xa. Chongzu ziduk dian la, mangcho di xing kibe chongsep targe gi nampa di ni, junba nya chong ki jingam songgyong tang, ringne tang yogur nyamzi la nyamdu shuk gyaba tajong che di, chongsep zugdun ki le dun ka la gundi dendi tangwara penze ngunse tuibu tuen yu.
1: Nye wei lo xie rin junpa nya chong ki gen kam ngon la jok pa ta song kyong ang thang pur jok pa jang do pi ye dong wa zin chong ta chong zu nyam ne jie ki de wei za tun thong da par sum tu dian sung che di gen kam kuryu song kyong ti char kuyu ta zung jun nye kyong jie ki lu zi ka la kye par che pa ta ngui mi rin ne xiu xia song kyong ta gen kam song kyong tuen le rin pur jie ki du kuyu chen pu sum la tuen ju ru gun ti dong wa dian ne su yun ki nya le ti gen kam rin ne yu gul tuen le la yu ju ru gun ti dang yu gen kam kuryu yun tu lek su qin pa ti, junpa nya chong ki gen kam biu da ki shuk gen tip shu qiru qin pa ma se, chong mi ngui gu yang ar we ji dik di cha yu. Zang bu tan chu yu gen kam tiong gong biu li ta tiong mong ma yin be, nyan zin rin ne tiong gong la di ne chong su kye ju dian be yu gu nam zha rib ta rin pa dui pa di, gu zhu dang ne yun zhong la da wa tang gu zhu dang ne. Cho ying qi pa so, tian mao ya ku ryu nui mi ki chu do yu gu nam zha sar bi qi pa ta, ngui mi rin ne xu xia ki rin ne sam gu yu zhe di ne sar du zu pa, nye rin ne ngok dun ding sab qi di, kien dian se dong ki biu da dui pa. Gen kam zin zhong le gang tang mar yong ru qi pa ta mang su ne ca nyam lin qi pa, kien dian yu gu le lam ti du ti yu gu wa gen kam ngo jang ku ta ri zi le gyu gyu chi dun qi ne, kong chor ying shu nam bie go ne sa du gen kam ki zi pa nyong tu par qi yu.
0: Rang yun chudang ki xindang che sab du song wa tang du ne, gen kam ki kebab yang meng ju pen zhe su gyun qe me ba ra gyur xin yu. Dum zi ki ba ta na, nye dong zang a lo ro, junpa nya chong ki yu gu ro wa me ting chi nga lak zam la nye lin shu ba ta, yu mi me re cha nyong yong bab go ro chi sum ca nyi xin yu ba ri. Ta zang a la nya le ta, yu gu ro nye lin, ngu mi ring na xu xia jim chab je, sum ne yong bab yong ki yu, je ci ring pa zhu ti da ra xie ba ta, kong ki, nga ring jim ki pyo su go ra chung chung ti, 신김 주지 강도 결국 재배 요구로와 만외 뒤직수 용법 화장 약부도 제시하자 추계 도된 추인반에 장부탄 초송경 재배 파라 준번 야종키 순염 대배 락린래 사두 야종키 깽감키 딩신금바 마세 깽감기 편제탄 변조르기 편제 지소기 편제제 순편토비에 사두 종습 다르게기 림부식 티외 되유 제중 준번 야종키 당신 장외 리주롱수 모두 송경 야구 체디 깽감기 추상래 되니 린내 요구르키 순수 피와르 체디 강종 사도로 뒤럽 사르베 리주 리우 모두 야구 좀규리
1: 콩라 넘버 2센 주버디니 하세 준번야 종키 깽캄 삼보디네 링내 유고기 순쇼 폐와 체배 고기 천좀지 텐디 제된 종의 치자 시베 낭체 신잠 타시이
4: 중국 공전 땅기 구체타 중국의 캐주 덴베 지초 링루기 름루 미리 사콘 랑견 름루제 타용 체외
0: 생글랜제 탄다치네 란데님의 총례 변종 농촌 인진 레콩 벽의 농촌기 순가르실람규네 센시바티니 센주로 교두 근종 집에 치리 레젠티리 나리제 년주 쇼겐 덴줄른주이 샴나 남바츠 무투체 센주로 교두 근종 레젠기 낭체 센주로 근두 시바티 세나요 바쇼
5: 근두 센규 타예 갸손레 근종 노홀린네 키르
6: 센규 근두 근종 레젠키 센규 근두 낭체
1: 센터링게 지루니도 녀가르 로고토 개용기 뚠주 뉴주 치제 전 통주 숨타 치조 숨도 예일 하신샤 샴라 디고르키 십전 낭된 된진 흐르라네 모든 능지
0: 니투 계급 조릭타 응소 탑소 주기 용자 제비 정지 랭은 바르신나 녀동 장을 로고르키 뒤적 약실수 뚠주 뉴주 제바티 딜레 더 시베 된주투 죽지와타 예용기 조리 녀경 제본나조 기 림지 임나 뚠주 전 통주 숨타 치 숨도 계절 학습 뉴주 제바티 니외 로시아 링기 중토의 주제수 랩디 지찬의 뉴스의 교과탕 뉴송 타로와 랭공 파로와 소기 계정의유 퇴직 약수수 뚜주 뉴룹 치링 예급 조리탕 응소 탑소 주의기 진동 직주 지수 치료 동화탕 시주탕 제답 십자수 동화 송년한 융지 대뚜인 제바 제답 냠주의기 퇴총 지퇴탕 신기 지퇴라 군디 동화 제본 나초 초무라를 슈바라 최뒤 후다 제바 초무라의 뉴종기 순수 후다 피와 제체디 뉴룹 레퇴인 딜랑앙 배유 동지 락삼 개발하신나 증민재당 치민재 준통주로 찍을학삼타 마멜로도 준통주로 니당 치니동니게 산친준치책동니게 굽주고구제 뉴룹체유 모두 재발하신나 퇴직디 뚠주총무라라 도용아와탕 지비제렉바 싱베 조릭총대치와 킬레디 후르다뉴와제기 뉴종니다르기 남바상봉여바탕 뉴룹기 랭공댄병왕 파르유 대당첩직 비제렉라 랭공챔베 캐지응은세퇴라 비제 주된제기 링콘 쫀레르 고로 송동 니제 심바타 뷰리 디가라토의 센진기 링콘 쫀레르 고로 아동 학점 생기 생겐제 탈류도 숨베 된주 바라 개용수 녀경 제부치 시동 된제 굽주 고니 학점기 예된 라스 세샤 샴나 디고르기 난된 시자 디지라네 렌제소로 모드넨그리
1: 니티 계급 통나 단돔 지급 주기 레추 첸부 이든 라스 天天几个跟地修建当心东西给把心的塔留到松北等就把人最给那你就去不去写到东西给不去和你哈给一顿拉索切约不是一顿拉索切约你卡点七了满那边给来了让你给一顿拉索苦个这天卡点七了满那边明确没把水呢冲着真正拿来呀修不谈冲着你总体苦个拉索谈忙途东西你不是冷路谈起的日谈人不对不谈对呢你就去不体会忙玩一顿拉索西去给偏不特别不是 那年期到孙伯儿从了丹东给一顿老师给用给这个来的准备这个去救护他于是呢老师温州穷的行进职位城市举动转来呢城市忙站举动他忙着用站举备来的准备透露修清期呢也用这边推荐他变成给满年春秋特别不是 从了丹东电子业业用级别一段老师组建南下给浪家谈业用级别一段老师偏这给顶着秋冬期阶级级次新一抗教对内给来了沉淀谈女期长下温巴特别级一段老师苦有专业不是三周年级基础入局决定体今天西北次松中年各局西北沿用密码推错原料无云天刚期
0: 최초 급 주시비 계획 미망 퇴소 균례 원윤 행강기 퇴소 팀 인위배 토 대다 제바규 퇴점 중요바타 이동 제조류 더 등배 최직 인내송 랑린더 유인신 팀주 차르구의 낭도 주관에 퇴도도 교회 바라 제팀티 내치리 로숨주점 달제 제바규 지소로 급탭고 난기 팀루기 매당외 차크습 제유바마세 더도 미게기 체팅라 송경타 예도 미릭라 랍돔 제바소 망소기 도구로 체부 제배 퇴쟁 하는 예비 사르구베 시도 제발신나 사르도 최점 중에 지소 로급 제팀 테레 균 리우 듄탄 튼젠 듄주 튼제 유바타 지자 듄탄 로급 제유탄 제덥 로급 고림소 낭튼추유 첼신라 주십 지린 지소 용라 카초네 삼자르 둘린 팅이 제바타 망두이기 루이 첸부 중가라 망초네 듄베 미게르기 체팅 송경타 십젠 그디르 동규 지소 겐주탄 맨주 겐주 지명을라 캡류 야과라 세번 넘부 주유소지 내튼테 삼자르 뜸바라 도구르 제유베 리슈 테달라 타라 제팀낭 렌자 제유 생그네지 제거 미주부탄 롭소뷰 롭타라 리미트웨 제고 솜동 두게락잔비네 토로 롭드윈 로메 리슈라 람디 체샤 샴나 디고르지 낭든 시저 디지라네 렌제 소로 모드넹그리
1: 이튜 사괴베 미지보 내시도 제발식나 니자 미지보타 롭소뷰 비징 총기케 게세 변조 총전 체든 롭자 리슈기 지배 십시배외 닌게 차주기 산에사도하기 꿀롱 최고비신 최고비유토 충라릭배 최대한 레미도에 도초 초안에 작전 킬레타 자샤 챔버 둔주 학점시우배 레둔 직소기 레네 제저 책동자 권준 체육시 미지주기 주장기 토록타 체리로 교체배 캔저 제고초디 비진 총결기 추탄 종카키 미지주기 주장타 비진 소종 롭진타 비진 두눔제 교 소레링 서 톨롭 나타 체디기 튜드샤네 네덴기기 제도타 카죠덴기기 샴디슈브시 톨롭기 레슈기 지베 십슈스제 냠도 준비 켄저 제우촌네 비진 총결 미지주타 게세 변주 총도인 롭진타 창저 소네 롭진서 톨롭 나 켄게저베 레덴 디수체네 시추세디타 레츠와 주티 레드 레튼 디퇴서기 십슈 롭차 비와 군디 당엽시 신진카기 미지대전타 롭수대전기 제유경구루든 차도안 산년사도토 괴비동외 최고시우유부타 후베이타 안후이 총진제 신진타 총진섬키 녜람토안에 산년대계 최고비춘비리기 내슈라군디동외 염수지도제유업시 시도체발싱는 진드시베체직인내 롭자리슈기 지베십슈배외 닌계 자주배우총내 산년카기 미지대전기 롭수대전타 냠내 텀섭체디 자주경률배외 편제락잠퇴유업시 산년카도 롭자리미 도외 최고권 솜동 총결학산비와 다 내리기 숲지팅 예동도 영어중은 숨체바 미지팅기 주장기 토록 쉽게 뜬주 통보탄 체제 럭급 체육시 센터련계 콜라시비 초팅 추십 철시 시디자주 체부계획 체리 도십 리급 총샤 샴라 대월기 낭등 댄진 손주라네 모두 능시
0: 니투 베더 바닥젠키 미슈 츠르즈 유제 루베 수시베 앙탕 바닥젠키 체리 독십 추싱 광동 광저 루저와 티토네 랑게키 니리 딕주 제베 콜라시비 수딩 수십 실시 시데 자주 정보 계획의 체리 독십 리주 중화 전유 추싱 당내 수십 지링 중국탄 칠리 아다카마 초롱키 냠지 딩주 레겐양 고통마 초바리 모두 제발싱나 추싱 티 니동 쟁을 외 더 중립의 최초니 하이난 산야네 동구 초바타 닌자다 응급 중에 주진라 현지리 치시락점 규발이 중국탄 칠리 자르메 덴마 카나다 시빈소 계급 초기 체리 독시브루미 계주 계숨기 아타카마 초롱탄 모쇼 초롱기 딩태 깽의 남아랭신탄 창립 투르딥 람수소 주시 사슈라 유림덴베 심주 체발이 초싱티나 베드바닥젠키 소연낭 팅 주주리 숨주와탄 초딩미 시동연토 초딩 응협주주와라 깽의 세시기 응협탄 라세 냠바라 포친 레요바리 체리 독시 루미 사콜레 치 로마네 팅 섭슈기 제뉴 겐카말라 통마라 시투비요바리 생글렌지 니티 표랑경 종기 담지 체베 루카라 되카라 남태 계상 미도 제바타 루주 냥아 되카라 비주 안변 장다린 시베 탭슈니 제용기 카르티토 직디토 차된 제샤 샴라 디고르기 난드시자 디지라네 렌제소로 모드닝그리
1: 你才是沿用成牛米日记各顶别日子连总车顶 ᱡᱤᱡᱩ ᱩᱞᱮᱱᱮ ᱛᱟᱢᱥᱟᱱ ᱡᱚᱣᱟᱨ ᱥᱤᱝᱱᱟ ᱯᱷᱮᱨᱟᱝᱜᱮ ᱡᱚᱝᱜᱮ ᱛᱟᱢᱜᱮ ᱪᱮᱵᱮ ᱞᱩᱜᱟᱨ ᱛᱮᱜᱟᱨ ᱱᱟᱢᱛᱮ ᱠᱮᱥᱟ ᱢᱮᱫᱚ ᱡᱮᱵᱟᱛᱟ ᱞᱩᱡᱩ ᱧᱮᱝᱟ ᱛᱮᱜᱟᱨ ᱯᱷᱩᱥᱤᱭᱚᱱ ᱟᱢᱯᱮ ᱴᱟᱝᱫᱨᱮ ᱪᱮᱵᱮ ᱥᱮᱨᱥᱩᱱ ᱴᱷᱩᱯᱥᱩᱱᱤ ᱠᱮᱭᱩᱝᱜᱮ ᱛᱟᱢᱥᱤ ᱱᱮᱵᱩᱛᱟ ᱪᱤᱞᱮᱜᱮ ᱡᱮᱥᱤᱯ ᱪᱮᱵᱩᱜᱩ ᱨᱤᱥᱩ ᱡᱟᱢᱪᱩ ᱢᱟᱝᱵᱮ ᱴᱷᱮᱱᱮ ᱵᱩᱨᱛᱩ ᱴᱷᱮᱱᱫᱮ ᱠᱟᱯᱛᱤ ᱞᱮᱱᱥᱩᱢ ᱴᱷᱩᱯᱫᱤᱱᱟ ᱪᱮᱵᱩᱛᱟ ᱠᱮᱭᱩᱝᱜᱮ ᱠᱷᱟᱨᱫᱮ ᱛᱚ ᱡᱤᱠᱛᱩ ᱛᱚ ᱴᱷᱩᱯᱫᱤᱱ ᱪᱮᱫᱮ ᱯᱮᱱᱡᱚᱝ ᱠᱷᱟᱨᱫᱮ ᱜᱩᱡᱮᱜᱮ ᱛᱷᱩᱢᱚᱝ ᱢᱟᱭᱤᱱ ᱵᱮ ᱠᱮᱡᱩ ᱛᱟᱱ ᱥᱟᱨᱛᱩᱜᱮ ᱪᱤᱱᱛᱟᱝ ᱢᱟᱹᱭ ᱭᱚᱯᱥᱤ ᱛᱟᱫᱤᱜ ᱛᱟᱢᱛᱩ ᱪᱩᱝᱣᱮ ᱫᱮᱣᱜᱟᱨ ᱜᱮ ᱢᱤᱝᱫᱩᱱᱟ ᱠᱮᱭᱩᱝ ᱥᱚ ᱴᱷᱩᱯᱥᱩᱱᱤ ᱛᱷᱩᱪᱩᱝ ᱥᱚ ᱪᱩᱵᱟ ᱯᱮᱨᱟᱝ ᱜᱩᱡᱚᱝ ᱛᱟ ᱱᱟᱝᱥᱚ ᱨᱟᱝᱜᱚᱱ ᱡᱚᱝ ᱞᱮ ᱢᱮᱵᱮ ᱛᱟᱫᱤᱜ ᱜᱮ ᱡᱮᱱᱛᱤᱢᱱᱟ ᱴᱷᱩᱯᱥᱩᱱᱤ ᱪᱩᱵᱮ ᱥᱤᱝᱡᱮᱱ ᱫᱚ ᱡᱚᱱᱮ ᱯᱮᱱᱡᱚᱝ ᱜᱮ ᱨᱤᱡᱮ ᱥᱟᱨᱡᱚᱢ ᱜᱮ ᱛᱩᱯᱥᱩ ᱪᱮᱢᱵᱚ ᱛᱟ ᱭᱩᱨᱥᱮ ᱴᱷᱩᱢᱡᱮ ᱢᱟᱹᱭ ᱭᱚᱯᱥᱤ ᱥᱟᱨᱜᱚ ᱵᱮᱥᱮ ᱛᱚ ᱪᱮᱵᱟ ᱥᱤᱝᱱᱟ ᱠᱮᱭᱩᱝ ᱴᱷᱩᱝᱭᱩᱝ ᱢᱤᱨᱤ ᱜᱮ ᱨᱤᱡᱮ ᱞᱮᱱᱥᱚᱢ ᱴᱷᱩᱯᱫᱤᱱᱤ ᱨᱟᱝᱜᱮ ᱜᱮ ᱪᱮᱥᱤ ᱛᱚᱥᱩ ᱛᱟ ᱥᱤᱜᱩᱱ ᱪᱮᱥᱩ ᱥᱩᱠᱤᱱ ᱪᱮᱥᱩ ᱜᱮ ᱴᱷᱩᱝᱭᱩᱝ ᱢᱤᱨᱤ ᱜᱮ ᱨᱤᱡᱮ ᱜᱩᱡᱮ ᱛᱩᱡᱚ ᱥᱚᱯᱭᱮ ᱥᱤᱜᱱᱤᱱ ᱞᱟ ᱞᱚᱝᱟ ᱨᱮ ᱨᱜᱚᱵ ᱨᱮ ᱱᱤᱜᱤ ᱭᱚᱵᱨᱤ ᱞᱮᱱᱥᱚᱢ ᱴᱷᱩᱯᱫᱤᱱ ᱜᱮ ᱴᱩᱝᱦᱟ ᱢᱤᱨᱤ ᱡᱤᱜᱫᱤᱱ ᱪᱷᱚᱯᱮ ᱛᱩᱥᱤ ᱛᱮᱢᱵᱩ ᱪᱩᱜ ᱡᱚᱜᱟᱝ ᱛᱚ ᱪᱮᱛᱮ ᱛᱷᱤᱨᱟᱯ ᱥᱟᱨᱵᱮ ᱨᱟᱝᱜᱮ ᱠᱮ ᱢᱤᱨᱤ ᱠᱷᱟ ᱜᱮ ᱨᱤᱜᱡᱮ ᱥᱟᱨᱡᱚᱢ ᱜᱮ ᱴᱷᱩᱢᱡᱮ ᱪᱤᱠᱛᱩ ᱛᱷᱚᱝᱜᱩᱱ ᱥᱤᱝ ᱢᱤᱨᱤ ᱠᱷᱟ ᱜᱮ ᱨᱤᱜᱱᱮ ᱵᱮᱨᱤ ᱛᱷᱟᱱ ᱯᱮᱱᱡᱩᱱ ᱡᱮᱥᱤ ᱡᱤᱱᱨᱤ ᱞᱟ ᱜᱩᱱᱫᱤ ᱛᱟᱝᱣᱮ ᱢᱤᱨᱤ ᱨᱤᱜᱡᱮ ᱛᱷᱟᱜᱮ ᱠᱷᱚᱢᱵᱮ ᱞᱚ ᱜᱩᱱᱫᱤ ᱛᱚᱝᱣᱟ ᱛᱷᱟ ᱴᱩᱝᱦᱟ ᱨᱤᱜᱱᱮ ᱜᱮ ᱱᱟᱢᱟᱝ ᱥᱤᱡᱤ ᱠᱮ ᱱᱟᱢᱵᱟᱝ ᱢᱮᱱᱵᱮ ᱞᱮᱫᱤ ᱠᱷᱮ ᱡᱤᱱ ᱥᱤᱜᱨᱤ ᱨᱟᱝᱜᱚᱱ ᱡᱚᱝ ᱞᱩᱜᱟᱨ ᱪᱷᱚᱯᱮ ᱥᱟᱨᱛᱩ ᱛᱷᱟᱱ ᱴᱷᱩᱯᱫᱤᱱ ᱪᱮᱵᱮ ᱞᱩᱜᱟᱨ ᱛᱮᱜᱟᱨ ᱱᱟᱢᱛᱮ ᱠᱮᱥᱟ ᱢᱮᱫᱚ ᱡᱮᱵᱟᱨ ᱠᱤᱢ ᱥᱤᱱᱤ ᱭᱩᱢᱮ ᱛᱷᱟ ᱜᱮᱜᱟᱢ ᱱᱤ ᱴᱩᱝᱜᱩ ᱤᱧ ᱥᱮᱵᱮ ᱛᱷᱟᱱᱡᱟᱢ ᱥᱚᱝᱣᱮ ᱫᱟᱢᱡᱩ ᱢᱚᱭᱵᱤ ᱢᱟᱯᱤᱨ ᱪᱮᱵᱚ ᱛᱷᱟ ᱧᱮᱱᱡᱮ ᱛᱮᱢᱵᱮ ᱞᱩᱜᱟᱨ ᱞᱮᱫᱮᱱᱮ ᱜᱮᱡᱤ ᱛᱷᱟᱥᱩᱝ ᱠᱮ ᱧᱤᱱᱫᱚᱯ ᱪᱮᱢᱵᱟᱨ ᱪᱮᱥᱤᱱ ᱯᱮᱡᱚ ᱢᱤᱨᱤ ᱠᱷᱟ ᱜᱮ ᱯᱩᱨᱩ ᱪᱷᱮ ᱛᱷᱟᱱᱡᱟᱢ ᱥᱚ ᱥᱤ ᱪᱩᱜᱚ ᱛᱷᱟ ᱴᱩᱝᱭᱟᱱ ᱞᱟ ᱪᱚᱵᱮ ᱠᱤᱢᱡᱟᱱ ᱛᱷᱟ ᱜᱮᱜᱟᱢ ᱞᱟ ᱪᱮᱥᱤᱢ ᱥᱚᱢᱚ ᱥᱚᱱᱭᱟᱢ ᱛᱷᱮᱵᱮ ᱢᱚᱭᱵᱟᱨ ᱪᱮ ᱭᱚᱯᱥᱤ ᱯᱮᱨᱟᱝ ᱡᱚᱝ ᱡᱚᱝ ᱦᱟᱢᱩ ᱪᱷᱚᱯᱮ ᱥᱟᱨᱛᱮ ᱛᱷᱟ ᱴᱷᱩᱯᱫᱤᱱ ᱪᱮᱵᱮ ᱞᱩᱡᱩ ᱧᱮᱝᱟ ᱛᱮᱜᱟᱨ ᱯᱷᱩᱥᱤᱭᱚᱱ ᱟᱢᱯᱮ ᱴᱟᱝᱫᱨᱮ ᱥᱮᱵᱟ ᱜᱮᱜᱟᱯ ᱨᱤᱵᱮ ᱜᱤᱢᱤ ᱨᱤᱝ ᱱᱮ ᱥᱩᱭᱥᱟ ᱪᱮᱢᱵᱚ ᱯᱷᱮ ᱜᱮ ᱦᱟᱢᱚ ᱛᱷᱟ ᱜᱣᱟᱝᱫᱚᱝ ᱠᱮ ᱴᱷᱟᱯᱥᱩᱱ ᱱᱤ ᱛᱷᱚᱝᱢᱟᱨ ᱧᱟᱢᱴᱤ ᱪᱷᱚᱢᱟ ᱛᱷᱟ ᱪᱤᱝ ᱠᱮ ᱨᱚᱵ ᱛᱷᱮᱱᱡᱚ ᱠᱮ ᱜᱣᱟᱝᱫᱚᱝ ᱱᱮ ᱤᱢᱵᱮ ᱯᱤᱨᱤ ᱴᱟᱝ ᱤ ᱛᱷᱮᱱ ᱯᱷᱮᱱᱡᱚᱝ ᱥᱩᱭᱚᱝ ᱱᱮ ᱡᱟᱣᱚ ᱠᱚᱠ ᱵᱟᱛᱷᱟ ᱯᱷᱮᱱᱡᱚᱝ ᱜᱮ ᱞᱮᱛᱷᱮᱱ ᱞᱤᱜᱴᱤ ᱪᱮᱵᱟ ᱞᱚᱥᱤᱢ ᱡᱤᱠᱛᱩᱱ ᱠᱮ ᱯᱷᱤᱭᱩ ᱥᱩᱝ ᱚᱡᱮ ᱜᱮ ᱢᱤᱥᱤᱢ ᱜᱩᱭᱮ ᱞᱩᱡᱩ ᱞᱮᱢᱚ ᱛᱷᱟ ᱴᱩᱝᱦᱟ ᱢᱤᱨᱤ ᱡᱤᱠᱛᱩᱱ ᱪᱷᱚᱯᱮ ᱛᱩᱥᱤ ᱥᱟᱢᱚᱨ ᱡᱮᱥᱮ ᱠᱷᱟᱝᱞᱤ ᱜᱮ ᱵᱟᱛᱷᱟ ᱴᱩᱝᱦᱟ ᱥᱤᱵᱮ ᱜᱮ ᱱᱟᱢᱟᱝ ᱡᱤᱠᱛᱩᱱ ᱠᱮ ᱠᱮᱵᱟ ᱨᱮᱢᱥᱤᱱ ᱢᱚᱭ ᱭᱚᱯᱥᱤ Sengdo lenge, tingdi sengyur gundu xiebe nangzhen xiongzam ta xingyi.
0: Sengdo lenge, tingdi lhande nime chongne, kunyi di nyanlam tu zhunxin yubi sengyur gundu gundung li zhen na, chedi xubi nangdui xiazang rinbe che nyanjun xu xin ba yin. Li zhen di zumzhi gengur nangken ciri wangzha la ta, xiebxie de chenggui nangken pusang zhen du la ri. Nganam zi jime li zhen na, yanggar jay.
7: Baiwi biragi, tingdi tomzhuru ngatang giba, yanju jesang minba.
8: 古宿西藏塔乔瓦朗的永远珍惜民兵学百威比拉缺的大陆的乔瓦朗的永远民兵学珍惜的人谈的你毕竟去吃古巴大大事刚刚年生就是生年那么错听见公开事
9: Shamla Pupudomne Kamnge Sengyu Nyendri Shuyin Kesa Zhongyang Genkham Kuryu Songkyub Dashi Chokchung Chubi Rangjongla Thuga Shibi Mangzo Ge Yibu Shujia Chebi Tetun Shuri Ka Chukku Chubgyu Chebi Na Kaba Gimne Tetun Cheba Sumju Subdun Tha Yigi Gungne Tetun Cheba Nyi Yujin Tena Zonne Togu Chebi Kyushi Ka Chu Yubji Tadi Yibu Shujia Na Genkham Kuryu Tegi Netun Shibju Shibge Yubi Chu Genkhamla Torkyun Tangwe Gor Chukji Tha, Lungkham Chimor Bangzo Suibe Gor Chungni, Nzeje Bangzo Gor Gu, Nigru Bangzo Gor Dun, Chu Bangzo Gor Chu, Bangzo Shendaki Gor Sumje Yubji. Nin Tirangla Tetun Chiri, Jeyu Chonggi La Jubgyu Jesen Yubji. Tseri Simju Tie Mengwe Tha La Zay Tungyu Rebta Rimba Chebi, Rangjongi Xingzhou Le, Bunbo Nindian Chungne, Chumje Yurdu Sawa Tobyu. Nyedong gyamin shu zeng lor jiong yong ki zhuri tun zi zhuan chi zu gya ta jiong simba ta. Ne tun zi zhuan chi zu gubju ca nga sum simba. Xia ta gu nga, wama, ngwa zi ji ki tun zi zhuan chi gya li gya wa. Xing zhu tun zi li nu ki tun zi rin tang gu or tung ju gubju ku zhu ta chi zu gya dong sing yu bji. Le qin rang jiong ki, sun sang tun gong sa du hu da qi ba ta. Chum zi gui ju qi shu qi ru dan di. 前在了店内行着了不大狂别主角了吞金家托主力店家店不用他创世塔给用角了归地胡大东角用不是第六村头你这创机器结构不撒将我将监督军角所单内日地不我将监督给我切不他给他们给图我也 kiba che di, gongbu yu tu cengzi na ki genpa chi xin yu. Chonsi ki la nya ni, genlam ki lam gu pa ta. Ri gui lung xiu ni, chonggi ta guwa par. Nye dong gya min xiu zha zhu lo, nye zhi chonggi ki, gye gab sa jang wo jang jian tu gyuru we, zon ni nam cha jub dun la da che di. Wo jang mu, chok dong sum jia jun gu, che xi yu pa ta. Tanda mu, nga dong gya jun si yu pri. Ni tu, ko le sabab to xiu yin bi, rang jiong ki, Jogim nambe cawe namchang tongmati, penjong sabi majo ki, amdu zhawa gya yi, cawe lo khan ki. Nidhi shigu, chichang ngadong gubgya ni zabdun changma jikjo che simati toni. Zamli rinbe nukyu changme leje, loja jewe logdo mitse ki, le tun ke chishu jubsimba chungu yubata. Dilu dawa jubar, loja jene lo dong tobe gyanin che yu. Namchang bi yu to lo rir. Niwi po yun chu zui, nyedong gye gye le gye wata. Ce xu jok yim nambi, ca wu lak zi pi jie wata. Nidhi xi gui, wudu nubar di ni, ca nu ce xu qi di. Ca wu lo sum, nu gyu li zhub qi yu bji. Sa gui bie kye se, zhonggu gye kub jiang lam, cok cae yu gong si ni, xi do qi bar xi na. Di lu da wa tang gu ni xi bie par, jiang lam zu zhun qi gyu, bu tak bu chung yu wata. Gyan yung jiang lam ki, dian jia gyu no ti, ma jo qi zi, Gwaur tong chu ra, nye dong gya me chumi gye simpati, tui chung pa le, gya jya sum cha ni pa ne, cho ki gui zhi nu ba, duen bie kan li tup di, kui gong bian jua ta, ji zuo kong bi yong chi, gui nu sa ba nu yu bji. Kanyi sar gui bi, nye dong gya me nshu za zhu lu, yi xia ta xi di gya chu, bian jua nyam le zeng zu ki sa jie din jia nyam le ling di chok chin to ne, xi do che ba xi na, di lu jin da tang bu ne xi bie par, gya yong ki sa jie nyo chong chi du nang jin chi chi, Gwaur tong chu ra nga dong gubgya, shibju shibgya cha chu simpati, tui chung pa le, gya jya chu cha nga pa yu bian na. Nang zhi chi chi, gwaur tong chu ra xe dong gya mi gubju ko ni cha ni simpati, tui chung pa le, gya jya gya cha gya pa yu bata. Nang zhi chi chi, gwaur tong chu ra chek dong gya gya ngab ju nga chu cha si simpati, tui chung pa le, gya jya jik cha gu pa yu bji. Gya gab long chen nian chi jikab ju ki kya sa jim cha che bie, Nye dong gya min shu zeng a lu, gyan yu lung chen nian chen li ri ki, dum zi ji zha la xin na. Nye dong gya min shu zeng a lor, gyan yu lung chen nian chen ta, cha we da nian li ri ki ji yung bap, guo ur tong chu ru, chi zheng nga dong shib gya chuk chu rip si cha ni gu sim ba ti, tu zung ba li, gya jen nga cha ni ni pa yu ba na. Tuen gu yung bap guo ur tong chu ru, chi zhi sum dong sum gya jumi gya cha ji sum sim yu ba ti, tu zung ba li.
10: 好了我稀奇。丁竹丁竹了松子虚拟。也了丁别靠了我稀奇。丁竹丁家给西恰丁年让先去厕所了点送去。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竹丁 中国古城有干呢腾古不给点么西罗呢既然曾经得理些呢我就拿出西巴掌掌留我几个几处留我几个几个几个几个人家年头吧头中老鼠街头外科举了军委约谈中国古城看似人类科举情侣恰常了你也哇今世真过土北电波约巴堂黄巴部队落电波囊出 대외급수

0: kumnimsrinki, azole zengi, guanzhen, gen, tudianla, da, chepsi duyene, nabalengeki, azole zen sengyo ya, gershu yuta, chepsi, azole zen sengsi nanginki, sengkenta, chacho yongliyene, shabwechani, tsumji, chamishu yila. Lo, gela, tanda, kongle zen kanali ya, nazu, tanda, gela gi da, gershu le, tanda, nazu, lango gi chani shubine, kalungi pigechi, 가쇼레 니루사세 딘제기 닉소스 말벨라
1: 제일라
0: 딘제다 야면나 탄다지 춘놈키 닉소르 말게라
1: 제일라
0: 라소베 딘제기 다지 텔리아지 배주 지단다 양치 너버 카르팅고 유메르 발라
1: 다리
0: 다나신 배지 투수 컨제지리아 다 코지 제버 겹고 라소베 딘제기 규시치리 남자르벨라
1: 호일라
0: 레세레세 다 다는 은하줄레센 디 옐람토네 즉 태동슈위 되잖아 아니 갤하게 드린 제제 나샤 아니 갤하게 지 추고 디게 아직 떠나 제로 발라
1: 로
0: 문화 중 옐람 토키 자로 남부 소리야 다 가슈레 덴베 추키 디토네 지 제세 교남 인예 체는 페지 지 가슈레 지 고알린 데와 와게라 다는 신치 세르 요몽의 삼산디 데스톨라
1: 카스르 요몽스
0: 로 발라 로 갤라 트리스나로
1: 레세 로

0: 三零几了呀，许久他切不起，他那心他的俺最查找用了呀，许久讲了给他的，但是撒谎狂个来三看那里呀去，三周许别他的出国去打工太急他的，出了蒙古去，俺就来三台东看那里呀，那么些人呢，你看他们说呀，但是你啷不托呢，人家去送烟他点别过呢，这些叫了收银，来三叫了，老，他，哦，他农忙俺就提着想他，打工这边能落了呀，可。
1: 切卡松说的，来噻来噻，中文写，真切切，
0: 是是是。
1: 这电脑老嘞，他的，我那是那么久，春龙结尾告诉人，你卡来着哩，卡龙个的，张三些年，给你娘娘听。别那个那时候叫了米，今我都不也吃下边呢，太多蒙古的，他那些卡说嘞，这卡龙怎么没别的这苦用那里头上吧，鸡蛋卡来给不了完了。
0: 是卡来说的是。
1: 那你讲那个那时候，这啷个给卡说嘞？
0: 这个南罗给出国给这个南大城的学那马拉给，卡嘞，卡嘞的吧？是的，他现在卡嘞是那几个是吧？是的，卡嘞卡嘞的，可能没几几件嘞。来噻来噻，那是他那的，来噻来噻。那是他那的，我塞不多个了。他的电脑里啊，可是从尼罗刚刚年代的，几天都打，哦，那熟做了起，是，做过许多了。那么久，都是，除了那点，那那时候就差没说，那还是没有钱。
1: 哦，对对。
0: 不过南罗的都是的，底薪的个，差上了天了年的了。
1: 哦，那你个人不行，那个就他马拉给熟悉的，第二个就过来。
0: 哦，对对对，这边呢要多一点的。但是呢，这里卡住是绝对涨吧？你春龙几多钱呢？啊，这里这里这边呢要多一点的。
1: 但是呢，这里卡住是绝对涨吧？你春龙几多吧？给了。嗯，对。那切记住的，这里要学的是吧？你们多几钱呢？得要多一点。哦，那是。那你们那个就提起来，没准人不大，他别叫去家长了，对吧？过去那老人呢，他马上就得不到钱，开始的。哦，听了这个话头，你上次去别过去的。 来噻来噻。
0: 他过去都提起来都是最嘛，最晚那年过，过去得不到是当。是啦。来噻来噻。好多钱，你提醒给他了这个，那你怎么差别过去？晓得的。
1: 他现在过那老了也学，心都不带的活了吧？
0: 带的活了，来噻来噻。那我 산다 그 누비치요 말에
1: 제제제
0: 껴뚜리 이거디게 체르신체 먼저 산다 카레다 차리
1: 제제제라
0: 디싱기 단다 두스타 그 텔레냐 아니죠 말에
1: 이게
0: 체르신 자수는 그 텔레디게 야 말아나로리아 집신체
1: 다시는 통마지 계속 디 사브 슈브진 비 차샤너 바겔라
0: 올
1: 다 교름부터 텔레 집집집 엔코 싱리아 치
0: 림시림시디
1: 카테체 체르치
0: 소디게
1: 소디게 카테 두디 좀바 아니 장무디게 디날이야 권 야모토 없이제 엔디디야
0: 뭐 집주
1: 윤궁 외대야 집지
0: 아나
1: 말아 주고가 말아 카날이야 안 접어 속어 봐
0: 레세 말아 나로리야 직 딱과 차야다 근데 쳐도
1: 제제
0: 어디리
1: 레세
0: 디양생스 제고도 이나
1: 다신 디디디디리 바게라 단데 지게 나체나 공시 류신치 소르
0: 도도
1: 신는 건 단
0: 파동지 공지 류신치
1: 레세
0: 근데 디다 기랑 좀 디 차리 지조계 쉬우나 공기열 류신 사시매
1: 군인이 지 칼로늄 찍
0: 공기열

0: kalum nyumchik tanda nyiksok chuje der bala
1: la re
0: de da tanda tanda gela cha le ya nya sim bu de dir bala de yung se bu de ngana zu
1: chunum
0: chunum ki nyiksa
1: re gi la
0: le se ta chana de gela cha su ro de ka ri na
1: di ta tanda mo chi ta ne che gi lu yo ri la chi lo le gan yo tanda ngana zu de ri num ki
0: o
1: mo je
0: num ke ku shu chi num lo che ta ya ki
1: re num ge na lo ge tanda de ri ya 단데 지주기의 쉬움나 디시리 치유루신치
0: 어
1: 근데 눈기기 단데 괜히데 선이 선데 요래
0: 어
1: 내신 안 좀 도스테드 단데 장마 제미슈 눈기래 괜히 망보절이
0: 레세레세
1: 어디 닉사진이시리
0: 레세레세
1: 딱 어디 숲도 만나제 도스제미슈 양 꼭 가시하면은 거다 지구지간이라
0: 어디 나로래 다가 디지
1: 디지야
0: 좀 여러
1: 번 신이티
0: 레세레세 나
1: 먼저 단데 카레 뭐제 된다 말아 카레다다 그 나로고 단데 규치디게 직벌이
0: 레세레세
1: 고 카레랑 단데 티체
0: 제제제
1: 너 어둑시 너 딘데스리
0: 레세레세
1: 다디 디가라지 규리네
0: 타돌이야 단데 레제 직 세시부 나무 소직 땡교스김을 와겨라
1: 로이나
0: 스포스업도 무슨 딘데스리 도와
1: 어
0: 디 나로고 춥지디 단데 디
1: 규치디다 직
0: 추눔기 눈 닉사디다 차르르 만나 로고 춥지 다디 사디 니 카레스 고직 마자체
1: 제
0: 다디 신기 들어보겨라 랑고기 눈기 닉사기 요체치
1: 안도 눈 유메시 거디요리
0: 어
1: 다나주
0: 로그도 저 요말 봐
1: 로그데 요말이
0: 레세레세
1: 눈 유메시 거 찾아디요리
0: 다시는 눈 나로리아 메시지 로베 그 로데부체 로고르 대치네 눈기 즉 가르쇼레지 괴쇼 체베 랑고디게 규중 못된 뒤상바야 다데 닉사 딘체지레 양코지 진우시 튕고 요실라
1: 제일라
0: 레세데
1: 직디다 드네 단다 코 리니어리라
0: 레세레세 다른 게 하나 권 소야기지 춘음기 닉사시 도와라 데다 탄데 칼로늄 쪽 닉사티 디니치 랑고 페주 집에 거기야 소수다치 랑고 닥균시도 통배스로스도 소나르스도
1: 제나
0: 데이네레 게라 탄데 소야기디 눔기 닉사시 도와라 디 니치 토나 제 추메베
1: 디르야쇼 주지라 망차스 디르
0: 베나 나도 보 사실 년 랑고 권디 로 주스 페주 담브리게라 예텐데 지 나오체 주민도
1: 어 Tadi diri gila, chilinga, chinga si. Chinga ne, tanda diri, chi chu peru liya, diri diri jetum ne ya wawri.
0: Tasi na nga zu tanda zao ne jinyu horu me.
1: Tadi gila na zoro shibji wri. Nga zu tanda...
0: Di zoro chana, ane jik zoro yu gyan di karchi wri na.
1: Zoro yu gyan diri gila, tanda diri gila, nye kapshim duwe li.
0: Risha, risha.
1: Di num nga zu tanda diri, mala gaan liya kapshit shi wri.
0: Oh, di kotu dola ma chibi na chugwa ame na le chibi be num ya tiyaki kap yo che kap di ka juri di ga mi na na zo ya malale shuk mewa ta terzi gewa lakbar du di shir ta nalol ko na inji malan nalol ya tanda ta ko chidan tindesi rando chichu geshin ranshao zogung siyarwal tiri dan mezi ya chidan num chik chawarwal o di yaw chito ma ri
1: Oh,
0: ane ne chugwa guishu mewe so chi?
1: Zhe, terisi gya wea da jik shuk chenpa mewe ka den gyo chi, kanda dindri chi giri gila.
0: Lese, lese.
1: No.
0: Lolo, angela kudani isu, ali hunge to suro na.
1: No, ilolo
0: to chi.

0: 인지 제국도
1: 제제제
0: 전능이 되는 안 한조 단다 전능 제외가 없어 인지 모두 소셜 팀에 줘 인지 인지 찾아라 지그리기나
1: 저발라
0: 노
1: 레서 레서 단다 권리야디 랑고 담배 그림 틀려야 직 더시게비 김선 가르치 손님기 저로 권기 그냥 그 세진 넘버 도지치 고츠스 제 송고도
0: 레서
1: 레서 도지치라

0: 송화 차라 동네 코리 미동화 코리 동급 심 미인화 지에 제균이 개강 신도 진보시
1: 투경 안추 짐주 직수일러 송지 슈네 조람 딘자탕 여럽 쥐상라 디네 조람 샤동 용화 제교 개린 체디 딘자탕 딘베 쥐슈 코리오지 투몽토 뚜구

0: 坦德尼毕竟起去最久不到大日
1: 迪克尔尼
2: 迪克尔尼
1: 天众隆起年轻野共天众隆起以
3: 增重堂隆起的
4: 增重堂隆起的白
3: 作为普及两年为增重对子第二期我们苏格里马尔信徒米其林里的卡拉冲
5: 恰恰白马堂从别总日古在端木地先看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3: 增重堂隆起的卡拉
5: 增重堂隆起的卡拉
6: 杂志党电台新开天界公开上，天地破解龙天机李建南，破解玄机总开门，你们偏到垃圾监狱去端的怎么的？总保部毕俊康呢？毕俊南为尊重人气，如目不斜不斜，偏到呢破解都破不掉党。总之，杨俊杰数据一边三十月不休，提升天界几年那么多表演呢？如目不斜别尊重给刘松不听，新开天界。我了尊重的尊看嘛，你们偏到哪里搞了我这多点学呢？你们偏到哪里？接了青铜骨别断去断几路了，十个字儿够冲不的。偏中每日罗布林建议参加给建议大主堂尊日进展的团结。鲁迅尊日罗布林给选举尊不表示多进展挺结巴的，罗中南娃儿拼命又不是。你们偏到哪里？谈到偏中年纪差不长度，家里能行又不的。空气。他把擦板当特地拿错多，第二个团呢，陆总堂尊重说，总之咱们去忙不别用热情，陆总堂尊重确实讲开些，我其实毕竟能用也不是。如果不识别尊重的第二个板嘛听呢，空气记录年度逆落呢，怎么个做不到？突然落结人了，我其实说不出听嘛感激，记录年度就落了，怎么不毕竟看呢？我说不准能行。如果不识别尊重的偏农呢，偏移了不准学习。记录年冬中年落了，偏种偏移比你比准看呢，我说不准学不是。如果不识别尊重的呢，中国十七期末入九九国一切几期，偏移苏南别出外年冬，我说三斤都穿行。偏移某几期来往了，土库七夕再度准备尊重偏都穿我西大。推高三百，普及我有人路的，咱们去开进西江，应不听你，不准准备切记。假期萝卜被吃多，拍下还将上不西团呢。总了各位，选举忙不，每对才有了球场球门时。下面听见的，普及选举总看嘛，你们偏到垃圾给一个团的怎么的？偏到呢，普及多拍球场，总之杨俊杰区别，怎么出人车，如果不识别。刘松不提三转了，阿妈劝总了，情绪忍不起，多去接班的送。我呢，年纪轻，吃几种。阿妈劝总心肝贴大去呢，今年的马前呢用得没三家，空嘴错儿样，刚也全部有的，忍不起说个别，各凭永远不了爹娘接头车。爹呢，阿妹七六姐妹忍不得，婆母生计，情绪了弱气不了，冬就是大姐。金门人人心头，倾诉了人鬼气弱气不勇敢忙外，生计勇勇，倾诉了偏多气我几面。人的用车队记录了东马新班，莫倾诉的那么的三数弱者的，下归弱者七多久？落地金门脚板擦弱的，生计进了落地，莫当倾诉的那么你闯入球星。生计给听了刚安月吧清楚给那面现金过度摸了咱把咱苦穷穷扛的去了写吧去下干部多怎么接古罗马赛摸冲出他那把街几米才为新格列几个那把差不怎么样我就没把那面去呢七娃不别我就在这送给西面几个小位大一段星期新格能他把呼呼都接呢啥说不说的天地狼狈与咱们人他们这家出出了去了。生计计那么自信心开定了句。明明了天地洋洋之外国内觉得 ngotonggab. Titu, Changsurtang, Parda, Rinpyu Chöne, Lakbe, Hutterle, Xen, Tugume. Yunrin Songji, Gyamne, Dekhenshik Yueba, Mö Chorwe. Chirdadu, Tini, Changsurki, Puchungwade, Changsurki, Name, Echontishri. Samgi, Gengotong, Mabur, Kyurjin, Kuchishikche. Changsurki, Name, Jebe, Jala, Tenzo, Changsurki, Kimmi, Hako, Minam, Nyamdu, Mo, Semche, Lang. 청술기 도지 섬기기 듄도 용디 내게 파점 깨와 용화인 최근 안주 김도 내가 망부 틴저 체네 토지치스이겐 중요 말이 지게 중요시 근도 루부르 토기야 틴저 중외 섬기니 깨자 슈 미신라 슈강 미표발쿠르 섬기기 동골신 나생 토라 자루진부 나진 눈바다 대통 모자민비에 믹첸부 송제기 지도라 총주 미창매 가부치 포신 망부 대 방말수 대장 아마천좀기 대대 갈아치 슈뉴와기 지도라 군제 망부 매그이대 마시도지 청술기 어총인바다 청술기 남아티 섬기라 거친 첸부 인장 내주 총철뒤 탐제 독탑당제 Kesi jenbu, lupur garwe kimla chine, garmu magba chego yose uzu gyanme na. Kunyi ki nyentun, chansur ki ke melenba che tunme. Wende, taja ke malana yang chwadi. Kesa towe mezaan chenbu shiki, garwa dang nyenzen ki jewa yube pangma shik langna kane chi. Dochi tang semgi ki nyentun la suegam che du, dochi ni chonggir nang yungbap sogbara drogo yose. 대기 부총조당 가체니 되다 주네 대유 문 어구당 파당 보문능신 참부용지 시자 챙김에 모랑기 시기 김비에 로니슈쌈 대비에 김두양 닝담슈세 유식 메답 로리지 탱지니리에 체투 메비에 어구당 조와 냠투 기괴중은 티웨 슈메구 대기당 어구와 람파르 깨자 치직양 슈리 메바르 리샴키 다 총조르 다 총조니 부총조래 갸치싱 리텐즈 부총조 고르원능신 다 총조 롱양 조삼메바 텐자 고르메 총조의 캉바양 부총조 능신 리디기 공탕 와도 토메 나소수 유바 텐자 민발 당 용부싱나 제달 직병왕 내시 캉비 겜듄기 지신양 부총조래 망화슈 어큐 대기 침장식의 고카르치 Chimzan ti gog gyam meybada. Ögü sharja ma zuwar, kangbe nangla chua di lenyi pöbe kitra lang. Ögü tang loche meybe giba shiki suwar yungwada. Kuni gi pinchun tsamji che. Kangba ti ni hajan chi wada. Degi gi ögü chi ne rangshin. Ne chungma shikdara ha lebe mikki, gyumi gi mizan ti la tshib che. Che go zuwa na, gyore nang tu pam shinga zam da yue bada, ta dung che tang da yue. Ki na bu shi ki kuni la su xin chong kya yak par chi. Che gu zu zi ta dung par gu shi yue bada tine zu ji, kiam re gi na yong su dung be tu zhu ji xia yue. Sa pa ki gerim ni zek bada, yap ding chen bu shi du le bada. Te kar ming a zhu ki che wa zub zub che xin yue jing. Da gi dang, Lokie chir mebe pomo shiki takchi dingdu rinbu patung sotin chishin nambu takcha lingling takshindu. Agudang lokie mebe pomo shiki pebun kiwa chibada. Poshun shiki kuwa nishin yujin. Tile genzamki giba shiki zubzhu cemshin chi. Daki dang agu gore nang zuji. Agudang lokie mebe pomo ki ya langne. Zumki suibata, takji dengi pomu lakle shati, ngu zammimdu kabu buhne porba langdi, rangi bangten ki nangxie chizam cheji, akur chang lupata. Melangi dengne sudir langdi, degi la chadan porkang lusin, porma chenpo shikyab. Gochigen kibatini kenda inbar ngundi, ku mame ngibu chajan jendu jubata. Sosu sube denshik kiryongne, Agu kamdu dedi, pakbib ngang, chang tungruo che. Keran shine pebe la, 아자 총지 케강 페마주 케퍼게 고장라 슈체 나로데 부케네 민두 미지 고장라 슈체 뉴시자 중나양 셔치 슈겐 요아 마리 난주 추구지 케라 로아체바르 동규 삼기도디 야니 난주 케기 교노 랑암바리스 미 셰토아두 게미 셰 츠츠 유튜 무게 양튜 나라 교노 카레요레 포르투지기 강르지 골 견제 대유 푸총주의 아마춘솜기 김두 어규 심기 띵내 랑이 권준 자친식인 삼기규 왠디 다총주의 뿐치기 김두 어구 전부 냠나부 텐자 존내 미소수로 귀십 텐자 제발 가타 취디 지체 마신 발규르 창면 삼로 딘제스 당나다 야구 요리디 텐상기 미 첸규 괴부 손자 미삼 고삼 삼기리 최장총 최장총 미 가리시에는 휴도 주 나란조 소수 규타 유보다 규바 메바 채는 지그리 캠다티 등리 땅내 시신 캠다기 원시마 규타 고르링치 어구치린양 샘 유네 뭐가 채부신 코랑키 부총소로 마메 실라 따와르 신비 고르시 게무테단 캠다티니게 로테다낭 아마 전좀직부 추구망부 속의 중외 콩라 깔레요리 콩라 시바 펩 괴딘지 케기 딱바르 콘솔 프로그램 나야 나와리라 나야 괴니리 텐사 진능신 기주타 유게 뮌네 괴부리도 제 현에 듄답체 대기기 김라 강의 치루 세부 슈치 어큐 메 김라 추어 가즈다 포르바 가즈 쭉쭉 가즈 유발라 소바야 상마 시바르 시에바다 대외 수입 재원디 진부 노부 댄싱키 가로에 김라 막발 침비에 고려양 룽 쉐바능신 십칭 차와시 매표 수루르 뚜르시 동외 자주 대자와라 김다 대당 게무티 할렌도 대외 망와 치지 조규 매바 시에베 백이 억울 순하게 억유 조규 매바 쉐징 뭐가 첩슈 치질 송양 억유 믹둔기 보문디 아마 전좀기 억울 부첩르 디기인 시키시 쉐베 급수 내주라 되가르 쳬바 능신기 균도 중하시 대기니 어그루 부첩르 데와시 김바 게미 신치 메 동기 좀다 예와다 헨토르 와르큐 태지 땡기 포문티 마펌니 어그루 창 젠바 용투 게미 초신 쿄레 넘부토시 디르가 민두캄 시시에네 몰라 미그루직 대비 포문티니 고몽 바르큐 유담 송지 개미 창진디 인승우신 어구 통지 메 아자 쇠가마티 첸주 아자키 세간 싹사 총총 첸네 김장 싸닥다 양유자 기버 니머 직장 칠롬마 총마 총수 谢谢 어구 치린기 동래 모자카킨기 넘규르 신도네 메세바식은 근데 김다디 유담 카로라 대지 개몽 우슈티딜 체겐틸라 시신 차창 진투주 촌나 김비에 대기기 랑니 낭미도 게무티 김기 잔다르 큐르바 초르와다 카킹다 추비에 억으로 닝지 첸부기 메산티 미당 카키두 대기기 메산티라 암듀 제바다르 왕미도 억으로 락바네 송마르티 왠디 남균당 면자외 지도하기 치단티 억으로 좋아시 중하 레베고네 대기기 나튼 듬바 케마랑발 라바 칼릴라 칠꿈 게미 넘주 장슈슈릉앙 지마 망잠 피슈어 지발라 속비에 귀루기 담마워치자 미키 시엔라 떼네떼 야핑기 슈누 텐주 굽 덱삼 체네 피피 슈루 쳔발치 웬디 킴다티 군이 샤자 총주 네팔게 다 총주 네 튠치 어규 미마 듀싱 욱싱 발미티 남군 칸용외 대기장 카로아 되마 주발 랭군아 어구당 담내체 생기 총조 더돈타 링류여레 어구 치대로안에 대기경원라 제띠 유삼 대치 초축주문아 모자지 과도는 남생립기리 지시 어구 남주르테르 대기 조발주르 영이 가리체미 대기기 진이 되다주 태긴 게무티 김도 슈주당 규주 텐자 유긴 유긴라 타다 뭐 나쁘 띵트 띵 거바 네 켈라 콘트롤이 랑미 웬디 레기 람징 냠네 깨자 키스도 립장 미줄당 테다라 랑심 랑키 쇠장 심낭키 미지티니 지론당 체바다라 치라 훌훌도 튀 백이기 치잠 삼나 콘트롤 테잠기 치질치 타다 콩기 라네 또 포바 강양 세주 머중 콩네 신안 띵트 띵나 지마년다라 소아냠도 계급에 기부 가봐용기시 딜레 타다랑 부총수네 최대 총길 침부난라 농다 이규 따와라 조금민남 냠 람파라 수학진랑구로 후트 족신 발미 조와당 체베 대기 이자디 남수기 유르표난도 총내치 어구 통자 중치와 유바양 시티 우추왕 람키기네 조신 모자 용림 신도 락바 경삼지 제장 카과케 모자 직장 마중 웬디 어큐 나와 민족바 겸네 깨자 착제라 락바 경삼지 제바니 랭겐식 최최점 줍신 유바당자 대기장 어구로 카야 친두 메바 소수 직부 듄다규 루프르 셴론 달친기 모자 사카 법삼지기 군이기 듄도 제자당제 카카 자세 낭네 동자지 이식 치드네 군이라 대티 나로 드러바다 군이기 규네 감도 립투 나로 티웨 차바 드러지 그 추베 넘주다 충접 집에 락대 토하네 미리 셴베 칼로와티 군이 균지 파쇼 어그 남기네 친디 콘주 람각바라 강라 치바 대기기 힘히 어그 그 냄에 자와네 퇴 메바다르 체디 태봉 결신 칸네 가동종 시 발미 슈긴 대기르 좀 죽잠다 랑기 나르 좀 죽잠 체시 모체 갸차르 좀 죽잠 체 칼로웨 자세 곧 띵저 당제 겹디 모자 주지 체장 어큐 자세 곧네 숭디 락바 르미 칼로와 쳇디 라량 叫毛 롱바캉 시 디튜 시오 드세 띵기 미티 니기 시웨 믹푸르신 네츠 지중 미띠 지워치 어큐 라량 미테르 꾸킨 가동종 시슈신 대기당 랑라 좀 죽잠다 모체 갸차르 좀 죽잠치 니레 세잠 인비 미티 시네 고츠바다 모체 갸차르 티봉 죽잠체베 어부당 대기 타마르 모체나 주주충하시 모체 미띠 마차 공내 규베 어구 쿄링링앙 모체 갸차르 되바다 뇌나기 츠베 갸카르 샤무티양 토르신 더블링네 대기 말라 되웨 진투바시 갸카르 샤무 메베 고자 타토르 갸치 응어치 응어바티리 어구 신두 개신 콕바난웨 대기기 나즈네 규르진 태긴기 캉심티양 카르송 참에 두큐르 로시에기 공라 대기 총칠낭 융법소바 주투 세모 가

송칸탕 차칸 카시에 유라 차칸기 난도 미카시에 시기 박핍난 차당 퓨두 통신치 대기기 쿠르츠 뜻디시 켄네 야다 윤다 지슈링 어구탕 발타 링삼추 제슈마르 꾸리 제신비에 차통기기 대기 통화다 년도와 카비 몰라 차통화 휴지 카다치 제슈메 대기 능신 능뷰 추버 투부 틴제 켄메발 대기기 총켄난다 미 켄바 통용외 구둥 뉴자 서와 틴자 켄유지 통가 참여 통기 샤양 둠고를 담내도 봄은 텐즈 몰라 축제 투부 중네 님의 직비에 시즌나고 깊지도 제강 시즌나고 축제 까르비 와네 시기 렌수 라주 제반니 사바기 장라 끝지 주지 까르비 와네 몸도 템바당자 신가자 하장 친부 시기 바로 출발이 마도 생기 종소티 종총당 덥지 유배 종총기 쇼니기 와칸 유지 신가자 친부 시기에지 생기 종소 미드는 유 대기기 어규 강바 거기 이미 출발치 어규 김다 미망부 매듭 강바 지차 갸미투배 하장 양부티 삼매표보다 어규 삼무탄바티니 매장 초부시기 부모인 주 권용외 하장 샘부티양 인미시냥 생기 총조티 부총조 숨시삼시규 총조 탄일 행동 딸바 망부 유배 부총조래 눈샤 가친 기퇴 듄듀지니 지딥 공기 튜티링 부총조 미망부식 총조 탄일 좀네 니마소와다 규변케와 창통화 준주문주 슈바제 제네 축제 하장퇴 왠디 생기 총조 남바니 대당 면자와 제모지신비에 추구카시에피 미겐바 하람 통규미 캠장창매 고개 밤유 박핍낭 本区南邦别 加差사신 중마태지육번니 고퇴두가루의 심부르 지켜젠바당자 박엔스자시기 어구통지 자양산초르 중마육신 수월용지체야 태도악타통외 탱가텐세 뒤부르곡접체 어구 굴자대기를째니 박엔기 개바풀신 개충외 시지가시에시에니 태주기되투주 Akur kimzi mame songjik yueba tingi ki Akur chila zhushu ring Akur kimgi dimi dengzin che ne Nyantar akur guchu la zechu dirki yue Chongbe pomu akur pala za derwa yungtu Akur loa liba tang dagda kiwe Nyanyi cheba dar gacur ki Lamsin sur yongne kamdi jiwar chi kya Jinshi dagi ki ngotang jigi me Dagi ki mikdang yang pomu titang 미제미 포모티 몰라 메타와 메 추버를 딜네데 추버티니 제 나부르 쇠바식 임비 양도아 당 딘도아 카싱 총결기 포모 냠당 딘라 나와 유이 차데베 세키 나롱 다유 유잠 송지 총배 아마양 차차부 수디리 강켄 내용 아메 랑가라 어규 차감기 고체디 포르바 수키 람바르기 니수 지킨 체바티리 마메 디니당 어큐 워키제와 지탄자 민바 응투 디니샤네 로마 송웨 녜진부 담배 보물이 다 총소로 카팅부 중과 텐자 민중의 체도 이남 양나 퇴신기 체도 인민 미신바 어큐 대기 모주 치두 부적기 고르시에 메베 대기 뜻이 중 메디 워큐 대기기 심띵네 김디 난투 모랑기 네법 땡키나삼 어쿠 모주 테타르 체바티 마메 티니키 로토 세투 메발 대기기 용쿤라 토악차르 망부시키네 수치텐 같이 해야 어쿠 팅 리리신 탭캐브 유튜브 대기기 콘주 탭제 뉴욕진 젠기 최네 마주레 대비 징예직 소신 모랑키장 지식 몸규민 미신발 민민자와시를 줄네 심자 쿠브 마메니 뒤도 주바다 차감기 고치디 차부르니 랑네 쿠니라 차지인구 삼주 어그 몰라 섭섭 마체발 가유자유 시시네 몽예 소르주 슈누마 로니슈르 숨바시키 섭섭 마체발 가유자유 쓰나 어그 소수마도

수 이치. 어그 녀수 겹송뒤 보물랑 녀수 겹. 시 총배 아메 더기 작가외 내래 겹. 마메 샘사쾌부 딩이 타마르 침바다. 대기를 힘내 어그 강바를 십도 지규 중하시. 어그 강바 야하장 치와다. 고라직 뷰 야균이 아마 천솜기 강바 레경치. 대기 가슈니 대개 강바 야치와디 민바르. 콘수 차통세 강바티라 대동 시차 유바디 인증. 시체 띵도 태두 림바직 유나양 까르차 퇴부 유바시. 대긴 루이 무발 큐르베 대기라 시차 텔레 샘수 세미 톱. 루프르 메기라 랑니 기부 인삼시. 탱한 인생 균도 소와 기부 깨와라 치겐식 총는 삼바티. 섬유일에 대발 문규르 교부 틴저 총마시.

0: 老老过六岁还是六岁的，现在在看到了一位经营呢，这个啊，二期。 하장이나 박차섭의 지동식을 전수중유시하지了 양키란게 직시아무토베 저하식을 이나 호흡디 디마 시아고야리 삼상기 직삼류 차고시이네 이나 유시하지 강단양 키란디기기 조회 지도이나 럼부사바시를 교나야디 하장기 기초식지了 랭와시베 센초공개이나 기라캄산 아이나 단다 넘주밥단리야 레가 지구유 인다리시 키란키이나 아나츠 태동 第年个月还将去年不多修脚时，那些罗其他人呢嘞修脚时啊，修脚他们先吃了那对怎么定下了呀？医生那罗那修个呢？罗空气路线那个路线的先能对怎么培训去人去托生那里呀？啊，今年对不他今年嘛对吧？也没那做啊，舍不得也没那几次个样式别啊，自动他每天这明年开始这是有哪一些日啊？今年是别。
1: chawa yin ne ha chang ki mong gu shu xia zhi le lo nam cha ri cho ki da nan be lu xie ji mi si xie bi di xie nan do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안 차는 중부 있는 김장지 용기 디기더브지를 말. 다 니네 음질하게 무튜는 안 줘. 다 집에 류기 사도 링이 디기는 다 신고야 처마벨. 파마지 운에 차샤빌레 가장 그 개점부지를 동안. 니네 인도서 봐. 디 개제정 신기 터내는 안 줘. 갈롭시나르는 슈이.
1: 집에 류숨 차는 용에 다른 게 기체적 치 유린기 탑주시리. 나온. 티 중국 미리지기 창제 은 전주군부 미리가 다르기 문시디 집을 라데 류데어반.
0: 라디라디.
1: 집에 약분여야 숨겹쳐야 되다. 먼저 미리 증문에 쓰는 마음 숨겹쳐야다. 차르반.
0: 아니
1: 먼저 다 계급 제진하라 집에 류심 대탕아 차기쳐야 하는 계급기 밑에 침부질을 증문지는 거리서 제제팀에 망부 줘리서 니도이면 중국 집에 배게 동원이도 니스적지네 니도 숨주 잔에 나로나 집에 시전 용도 단야 로블만 숨배 공기 롭스 캡대치야 토르단야 안디네 집에 저든기 총기 죽준체야 안딘제나로로 제지망부지 단데 소난도관 땅주 배우소 어리벤나로로 임벤나 단데 집은이 주공도를 된 집은이 주공은주 근제스레스나 집어 제브네 제제 집어 마 깨버와
0: 집어
1: 코바 디네 깨버 디네 마 디네 마 냐자치다 딘제스 제제도 온주 규슝 롱동자 국내 집은이 주노로 최전지 수요린 안디 개간 정신 디다 온주 로겐을 다 윤장 킹럼 초기라면 제가 지게 캠부 전부 통한게 제베 집은 일주 조배님노나로 아니 난딘데지 소요린 아니 저기부 탐부 딘네 총매 미지기 로주게 신배 준치와 치진신랑 조디데 송나라 레요리스 제 소요린 산디 그런게 딘노로로 탄데 집은 일주 조배님노 대야다 먼저 미디팸 로제 배준체 숙제년 바 치통 내마 진신년 배 파매 민님바 소기니 군신네 아니 드리기데 칼레 집은이 주조벤 노디 잠제 캡텐 딘티스 넘버린스
0: 레슬레세 타콘이야 이는 음질하게 단대 튜르니야 돌리가 토마웨 집에 내시 이내리 당는 신기 집에 사톱 링이디 밤에 지날 신도 치고 민티 대신도 당당한 안주 집에 류기 사톱 링이 신고에 계제릉 신기 테네 있는 거나 조발로 세브시라는소 터제는 주인 모튜니 음질하게 하는 저 따뜻링기 주셰초 로용비기는 균동기 집에 포규 내시 이제 인도에서 만지나가 균동 집에 포균에 가르카르 유명한 건 정말 주신다는 소식이.

0: 집에 부균내로 님도 좀 포포 수지 뭐 포유 집에 공자 진짜 균으로 된데 소유로 포딘 능력이게 세금 60 등이 세 처음에 토도마 포 집에는 포와 진짜 이제 소유로 균도 있는 내도 나로 집에 부균내 윤도 뭐 당고대야 내다 조지 활동 거래서는 출교 제 집도에 출교임은 저 처교 청교 나서 봐 디디님아 직 수차는 다 들이대야 좀 출교대야 밤에 돈 믹스에 제거야 가려서는 팅두이나 참배 경기 조교 제야 돼야 도난한 것도 온다. 참배 니도 망부지. 다 팅두 도망 어디 다 노를 내도 쓰도 온디. 교야 조지기 내다 돼. 다 구류기 내집대 가려서 저버시에 내다 조대. 디케 주디 구슈 침부 여봐. 부준 칸다 김자 나로 루부도자 중요 된데 균도 차와 있게야 마 카세 교야 셰브데레 다 추저 셰야 그디 밤에 다 도난나 거야 돼야 그래서나 다 죽음 세도면도 다야 안디 튀경은 거 돼야 인분다 곡주지도 돼야 교교고인은 다 추주진이 나로 스카세단데 제만 남체드네 서주딕스딕스 시제든데 스타나는 요돈 안디네 튀경다 단대 튀는 세도 게임베 추교체야 돼도 인분 나도 차 차와교 포 숙침보다 저를 들고 된제 셰야 된제 챔나 아니 뭐 밤에 니가도 메가 나로로 연제 답제 나온 거야 드리샨
1: 레슬레스 진짜 인도선 바이네 테테 김다나부 저 디테일이 내래 토나지나라나 슈기 또 모두네 엄지라리아 그리 슈튜브디 기능은 저 집에 포에 내래 양은 저 포신스야디 망고시 통해도 관 포신기 내 법이기는 양대 내다르지 가리입니다
0: 레세 담제 저 집에 포에 나서디 응은 저 집에 내 지내 뉴스업신 나로 차원 전지 조지체 엔터 디규나로로 호에 내기 시중 치부차 카세 주가 포에 기치치스 제제 딘제 송여린
1: 나티
0: 맹아 규빈은 좀 리온 숨초 속고 되나로 이면 포에 내대야 아니 포에 독특이네 봐 점포 축포라서 포 처에 내 듄체 폴로라서 뭐 무슈와 푸신라서 뭐 포 처에 내 고스 제제 딘제 송여린 나트리네 대야 주야조디 다 푸신기네 디 팅상은 좀 딱제치 되스마다 뜻대로
1: 我的过了几个月但第一呢我给你到做的呀因为呢其实不是你的就是嘛跟着他跑那什么不大呀各个人那做大呀你那跑步吧你那卡些个汤个先吧你那可以看呀你这个你那么不是多你看些朋友可以看这个这些不打这些钱用过多呢那里新别的那大姐没给我这多呢那第一呀卡些因为呢不是你那个给别的差送这么不差呀那是差多比因为呢不 신배다 신별의 충유바 안디 양세양스 내로게비야 아니 디양은 또 세주다 저기 그래 내로게비야 디야 세 세주다 정원맹교 내다 도용기나 레슬레스 엠질라 제나 네시디 나야기 그 긴데마선 저 가르치나
0: 레세 안주 균나로는 포 규대야 그래 니도 블랜장 세치다 컨셉이 주발의 규로워 시제된 데 소요리와
1: 안
0: 티딩리면 더 팅 팅상이면 안주 파마 튀김 파보의 내 윤교강 넘기는 좀 칼라세베 이면은 또 좀 돈을 되게 강가 보다 님보제 틀어 돈도 김다 하셔로 금신이 뭐 수수 대게 온 보야 야 보치는 제야 또
1: 원원
0: 된데 제는 보랑이는 보치 세빈 보이나 튀김 이제 제 구글 도발 가서
1: 제제
0: 손 좀 또 원원 된데 제는 장자야 돈하는 금 돈 네가 납다 과 템나 야리도 좀 장자 돈하면 뭐 남제 근데 먼저 시작하던데 뭐 최부터 자주 속배리 이제 주도스만 무슨 내디 망부지 포기나
1: 네슬레스 엠질라 네시디 포베지리 얘기는 다 그냥 명간이야 면주난가 배우르발 나 면주 근데 쇼래라
0: 当初能经营本的面具，我初当初经营本的新疆民族内呀，这是前前面具都是中国人。那
1: 现在
0: 我初初经营了当地普信的那个鉴别，人都不拿着的，那可能首先没做不当经营本，那当初初经营制度这边说成全国吧，有的初步这个说成这没那么当能过的。那现在面我初其他初步其他全部的亲密信息拉手吧，那深度就接拉手吧，这真能过的。
1: 那现
0: 在。Pusing ne yu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그런데 비운이 다 생맞다.
2: 이진이 마세요.
0: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3: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오지 구지 초레오지지 지지지.
4: 네가 아니.

0: 김다 남초타 샘블링기 공감사 나는 조차 진신 군용지 레워지 차초 벽에 롱칭기 개삼이돌이 채나 신전 충월 가르치 나닝을 균신리 전적용 쇼킨 양치희
1: 팽기 공감사 알리 전적용 쇼킨 더스트라히
0: 로 다지서 하버탐 포니르 개삼이돌이 칭기 김장로 순낭첸 그리 쇼신유 된지라 나는 조다치 치듀기 부구츠 김장롭스 세아티나로니 부구츠 시그다 당내신 심캄컨제지 투츠차야 주와 당내신기 보디 미시티지 견제지다 튜브 상부지 차야기 멍시더부지 차디고도와 다티나로를 양한츠 시나구야기 다지 럽스시오 마르비 디파 데비 능문의 편제 통양교 버시다 야 버시오시 이네 통의 털이야 디 클리클리 제부의 리심기 차롱이야 아니지 외미기 경에 망부지 쓰용고도와 당하는 소 김달행계기 지 시나구베 기지 치지다 야면은 아 튀김먹기 他听这个心看起不离啊起电销是吧提出场面不会心看呀起速度面边马个起使用的但提今年也能不过的明年旅行给电台里呀跟各位马车不过的每次看不是个的车呀他即使他听这车呀每次提出车呀场面脱了呀跟各位用断
1: 当然是了当我能做今大几个问题推荐所谓处理呀这得地不谈呀没呢几个人别给老师说他当陆军其他的人他头脑我能去一个金脚堂三西若然长秋季那边托你不住苍龙车里呀送用钱里呀呢提对那亚堂不住所定价给从南堂这位车里呢人行工作呀而你的堂给新康堂提过仓位密西地的出不切切而你基础堂参不堂基础给这弄里呀开的就特别牛的所用南国亚的可以进步这些
0: 他说当然是军人不济经常拿落了呀西南规则几规则节老师给不给点评呢给他不错策略给别的点价给生产了不是就是点价套了呀生产忙不起啊你他都给能做的接触给真正的用处用处呀生产拿落了呀经常给这点呀他们点个能做的几推荐真心给前面年前拉手把他旅客贴给能团开起来团用过多啊他提他都不错跟这了不是旅客贴你恰恰比呢落过群区去呀给他干了点呀让每个人不学钱不有呀他那些记错了车图啊没打没挖了呀车图呀个女不提呢即叫不起来心看他那当然做车去提给你都忙不起跳远过短啊你想不想啊就跟着老师让车的公司先去啊你听到你龙天条个通知啊你进步工作高位八上写不提呢啊你给给当然做给自几个月前他先拿过一个老师的给别人忙差别呢提俺做那段看老多去先去南区说一句

부 미싱 워시 치튜기 초에나 파멀힌게기 하장 추기 덴베 송교고 쳬라 내신유 이나 양 참참러 김다기 런이기 편제 튼삼베 로스티 부고츠 심러 낭미기 토니 마가 소신유 드링키 롱친 되가 통제 퇴무기 김창 로스니 튼베 교비치 기날기 미나 조우티나 로림 탕보 조스김베 부충 바상시

0: 三，他确实顾不了下，人很多嘛，年轻，到老的嘛事。
1: 阿妈拉过去过去，来老的嘛事啊！阿那我吃药了，洗个，冬至端过来烧，冬至阿煮你肯吃着嘞，阿你是他困难面多。
0: 天气不好起，看了嘛年差了，当面总结嘛女，端端嘛年呢？我那也没独家用钱，人吃着的。
1: 阿妈拉阿看了年个月。你也无钱，你个人，俺们两个人也没独家呀，大妈呐。
2: 铁道部南村里，巴山的金乐，年代挺新颖。巴山老安的那边退休了，老年军队出征西南呢。当着天边南村西的巴山五路秋雨，天天南送。俺们两个巴山看了满眼不塌，初步前面够了。阿姆拉提，冬至不心不塌，没度假个，卡了嘛年别不吃主日节节，大伯西南归个月，特西提土大度巴桑拉姆桑，卡了年别不吃了，就是新月。
3: 唉，喂，提前个哪年个铺，主要杨氏哪年说是进不度个？
0: 前三爸爸，
3: 进不得人对嘞。点名都是些多啊！生人个男人个面干大概是几个？
0: 是的，得得。
3: 底下不过的，唉，尿特别少些。今那个老家那落来，老早平时给其他些人都给这些伢子呀，马家草其他亲戚送过多啊。
0: 唉，但俺些人看哟，我那前边呢，俺家是内定这个老穷，不过的老一年穷着穷着钱，顿顿买呗。哪个三舅的家住对上吧？俺还说不起单是哪个多啊？
3: 是。
0: 俺去罗里亚，明我妈心里顶着痛不打，难三月，老爹拿罗来，罗找大人包夜，再没买几片，俺这钱是送过的哇。但俺这三六拿罗里亚，不过的老爹拿罗里亚，每个俺最羡慕的三姐莫拉里亚，大把，没独家顶着土压里亚，实实去啊。明我妈心不里亚，给这么些啊。俺你让三舅亲不一年，若不吃俺是顶着老过一把。俺是他东西大大的爱送给。
3: 哎，到底两个男人给生意铺面干了体检，俺们去哪个跟着送到酒店
0: 的
3: 是吧？
0: 当个人来生意面干了呀，亲戚亲年参加了呀，俺们去哪铺酒的是第几菜多？果然给你不过有个男子代表买菜，先看给顶着的呢。果然了呀，抢着出不有的是可对穷啊！那你俺们去哪果然去菜多是吧？
3: 嗯，确实。
4: 消化内科103号单小军到
3: 医院
4: 就诊。
3: 哦，今天你铺的特扎针新的，前面年在这多啊？我子，不过进去的这里啊，那是人家南亚的盲切剂推广进步工业的空隙院长，我的前辈。今天你给能给不过进步工业的工资卡里面经过一遍了。
0: 俺们来，看人家顶着孙子，俺们行着三叔，进步工业了。
3: 哦，
0: 但没人推荐，老爹拿罗里亚，三舅里亚，转女们都去罗里亚前面呢，没独家车子，俺们顶着一个新来车都还俺们来。
3: 啊嘞，不罗亲戚孙子，我有的到处看里面好过要嘛的。
0: 嗯，
3: 推荐看人家，大把的钱，新来过一节六十公公买着，公公一百了。嘛是，其实有了呀，但严格可在有买的。大家能信给地马起皮个马起是些，卡里钱不一年嘞，第二年个月的皮个年个月的是些，顶着是贵重个钱不一呢，不管什么拿老了呀，俺们这当先拿用的用，顶着是钱不一呢，不管是个茶农用样的呀，跟结果买的白胡子。
1: 阿姆拉，你三舅那里呀，冬至有的三，很多三舅那没独家顶着有的三车子，我找你们去，车子你大把进不过去，哪里那些等个月？
0: 阿弥婆。
1: 老阿姆拉，
0: 我是阿，我是阿，阿妹农下，阿妹让了亚大伯，西南姑就没，让了亚东多，西南姑要的米多加大，冬至大事要动手，阿妹冷天天是，我是阿阿妹的婆。
2: 俺村大土，不错，西南姑要的，他当起阿个特别教训他。要学了这些语，你们要按住，不出三六七点天呢，唐藏脸面不见不捏不着。巴拉塔阿姆拉村开学了也不错，西南贵宾开始唱吗？什么定了伢子？什么呢？俺们这里新语，俺从旁边开南去，人个天足七点天，那么我们这些语。
3: 마시케나즈 도스 롭스 괴는 되잖아. 다 보고야 잠바 집에 구인 길이 이내래 보고 롭스 겹 되잖아. 다 신하고야다 보고 디마치 피그마치 논주다 왔나 며심 누구를 딘데 손은 교여 말다. 남규 보고 롭스 괴는 되잖아. 다 약속도 가렸으나 보고다 냠시 망치야 되지. 더더리 딱 할 수 그래. 중년보다 다가는 신경을 안 줘도 봐지기 등균년보다 여 말이 별 뒤체지 망지지 순환제이나 아니 부어야 서서서서 송겹제약이 텁시디 리에브체 죽으면 뭐도 부고 딱바르지 가르수 그래다 진난다 신앙 나로네 찬론 충분히는 부고에다 살기 유용하게 견실하게 부르다 캐나송에
0: 리스 엠치라 다 드리인데 그래 베티 넣었어
2: 전我们老师呢， 부처 신학기로 주지 人이기 칼리니로 주야디 마시 텔레 도체 만난수 제와타 편춘왈기야 이치체비 멍시토르 부티르야 신리야 이치치척비 딘자기 촌나지 중야디시 원수 균토 남미기 토니 부처 신학기지 콘수 지딘 테리야 장비 치지도기 리우티 맵수 교요 마시 난수 치뜻디타 철죽기 토담기 토니 부부추 생캄수 메즈시기 마카 샤미니 부부추 차롱러 난수 양탁비 치듄리 안 우수치미니 난수 뒤균도 최고의 축비 로수지마도 신나 집유 용미시 난수 파만 미생어시 부부추 신나 구이야기 깨치티즈말러바 문규신부고니 로수교야타 양념식이 토니 부디 심변하기 마디와 티주 세토토 부구치 응원에 차샤너 딘자기 촌나 슉 침부지기 토니 마원비에 직딘의 야추십타 랑둔기 안에 차롱타 로도 칠기기 둔규타 심변나 투닥도 외난기 킹비 남부시 용토부치아티 나난주 파마 미시모시 외겐시

0: 젠젤아.
1: 너.
0: 공기 은나니게 니보 세베다. 지 진부금 요르가웨 빠산시아 리다 티규영한서 김자나기 통지 친신 치리지바. 아니, 땅은한서 공기 다지 롱친드가 통지 티나기 부바산 더부 차샤비는 초에 날에 메뉴지 위세시
1: 타샤.
0: 다치는은한서 지 김장기 차로 요약 쿠유 티타. 부디 수요강이야 튼신베 내튼와르기야. 영이 저와 컨디션이나 지 만나지 섬시지 나윤데 당은 소소지 김찬한기 로스균단기 견단 균로여봐 티나니 양은한지니 즉 같이 신토부시바 지찬에 지 밤을 행계기 님시치야디 미당와 다 공기 등규티나 차샤비나 바라코나 레티 차바체 엔 균도 부부츠 차노리야 지단 님시치야 융매자 제산 바상더부 차샤비나 다바이나 암라 지부 다경체야 다 아 다 김찬 티나를 차샤비니 로스탄 긴지창마 아무 지고기 르토리아 다 아지 내디 틴데 지르샤
1: 시 시자이나 당은 최기 김찬 로스 아 부주 다 님시 체베 그림 나로리아 부주 디리아 타메 아 야메는 다경체 겐게 카데 주 엄마도 고도 좀 봐 탑시 카르던 고레 시비는 지고유 남베기 로스 토담지야 되죠발 다디 뜻대부지오시 디편이기니데 야오스팅고시 당은 주 첩진 통우디군의 차샤비는 부바상기 암라고란 수고 당류 대잠지 인도선바 보고 충도선바 아니 총제 퇴비 정시리아 카데자

0: 하고 양차게 하세 뷰리 기자
1: 락도 카바 뇽고시 디디네 시타 계급 섬류타 룬주기 커섭이 락도 카바기 광제 티웨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기 커섭게 정 롱주 체처 터시러 워른학교 조교타 켄친릉신러 월 시동기기 니시 조교 시브제 낭투 중국 디팅키 레니의 펩니 루진낭러
2: 中国
3: 云志拉到卡巴城西亚耶了点价鱼了烧浆阔月的卡巴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鸡阴界些修这龙世界呢铁东年浪坎地是一切卡巴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日子一切三个人家公看不上坦达去年汉电一面重年平均龙庭阴天列公拍给龙庭家生鱼滚对滚穷西北七日列前线南巴各自修俺列在年终修间第一年
4: 圣林杰康桑，俺哩在年终修建电子轮中心，天地三九六军队军中西北来参加，南巴措罗，绝对作为铁闸塔，三九六军队西北南城抗疫撤退区域。中国空军打开国铁塔，中国开具电表基础人路记录，明日撒矿让卷路路接，太空切换。
5: 圣格林杰，我了南北村绝团作为铁闸西边南迁，相当优秀。昨天七个人民用它比较，地不地呢？铁闸三部车。
6: 圣格林杰，天地绝团作为铁闸西边南迁呢？我了南北村路。
3: 人民币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人民币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区别占领中国吧。过去土，居住领东北部人民区及南部 기르키 계급기 레자 개진 튕규 락달소기 피계 고급 텀진 냄부체디 주주 레동탄 튕규러 텀진 냄부체부티 통다 발송토 뷰체 토웨 피계라 군디 동웨 셀키 디미더불즈워타 각제 조년라 탐불미바 셰프슈 겐송라 슝뉴야바 망자기 시설토베 죽식 충월 되네 Gyurchu Chimpor Gundi Dongwa Jie Chie Di Pei Yi Gyurchu Goyi Nguyenbi Kui Junbar Gundi Hurda Dang Yu. Sidun Gyurchu Gi Bui Pian Chiru Dongwa Ta Jizuo Jiu Yung Gi Pian Chu Chiru Dongwa Mangzu Ge Lin Gi Mi Sim Chue Ba So Chua Mangbu Ne Shuk Yagba Ta Samung Yong So Ding Se Bi Xing Gyurchu Chu Sip Chie Be Yu Rim Na Ning Zhi Chong Gir Ki Rim Zi Gim Na Dik Su Lam Su Sar Du Gi Chum Zhe Ka Gya Ta Ngup Chul Hak Zam Ning Du Chie Be Na
2: 天天娘娘卡松就说起中庸所缺点他团结切不是据此历史当地别不念书之我他娘娘别住前年团结结论不起的定规三七呢宁期老林日日铁了连塞不得下西端学区各空穷的店内忙做雷东期乔王我们主播连日来给人年轻来马国瓦的年日先把他开来做过的年轻来国际没把天呢哈将大地不读 제 닝지 총기레 세든 십슈티네 기 켈레 종니르 치규투 둘로 녀마 타베 제시기 라두 라키릭탄 켈레 종니르 치 텐제 라다 켈네 가드 좀단 추신 대다라 셰샤 땡에 켈레 종니르 치바라 레드베 톰다 단돔타 테든소 디젠 망부 개공투 방 망부 찍네 퍼규 추르규 치규기 디젠 망고로 양스 조괴바타 시규 최가와타 시규 롱주고로 된다두림 녀자 치와타 고유리와서 상마 총니 쿠르유라 춘진소의 교진 조리 망초지 리슈르밍년 닝제 총기르키 주주 레소당데 셰슈림불라 군디당와타 총라 단돔타 제드 지디소디제 망부 퉁궁두지 제바 켈레 종니레 체주 결공중네 루시 루미지타 제이 차장지 닥트 결공직제기 셰슈 캡데 당와리 켈레 니르웨 튜제티아 레게 님숨네 닌체 바라 통도 당와탄지 리밍안 켈레라 렌저기 탐가타 내년에 라키를 제구로 최대한 도구에서 로그 유지기 샴디 쇼그유 킬레기 강의 시로 집합유 닝드 총결 기타도 뻥유 매교배 총결의 속도율라 군디 쇼진 당내 뻥유 나서 아르웨 쿠두타 내륙 유림 뜻대로 당디 망조 된다 두급 퍼규 서규 뉴장타 타나 퍼규 서규 재미교 발체유 닝드 총결의 세든 셰프 때내기 니규 강반 요종 촉두 셰프 결공투 종무 유小鹏키 유다 지회 주루 니르심베 진쇼케르네 사괴바라 탱아탱 숨시잠친양 주투베 예바메 다다 앵기지랑 레네 껄콩직도 제시 이리 차장식 쯔딩직라 창마 주투비기도 제시샤 안주의 제이 차장직 코드 제네 좀니르 퇴즈 레게 니무 숨냉네 좀니르 퇴즈 레게 니무 숨냉 전투 통도 당네 좀니르 레추 야정급주연 토르 침바마세 망조지 된다 주베 쿨부아 응은지 양도 친유 제 닝지 총기리 세둔 셰슈 때네 기레둔베 대단한 오주 제샤
3: 시림 주용기 처미 총을 때네 망조기 내둔 침부 탁주 제바 탱아 강에 태는 소식 제괴바 시기미 빼나 도강 기슈토 옵제탄 캬서 총칸 속신신 숨유베칼 칭예양 총유 디리 년생 수치 디귀티 디레게 레가지 세워타 디레게 토담 제미톱지 제바디 내든티 유정부송야 탁주 토끼미 다자 터미 게팅 십슈 초변나 더팅 식당나 디귀타 디레 레고 토담 대전제기 용률 고자르 용내 튠주 탁주 지기유 제 저입추 빼마간 중심 공도하기 디기 귀중키 투미 치링 최전기 대달 세부탕 홍키 뜨다 ཉེ ཆོག པེ ན དེ དེ གོ མ ཐ ང ལ དེ བ ཆེ གེན དུ ཅེ ཡི གོ ནེ ཐེ དར ཤེ ཤ ཤི རིམ ནི སི ཅུ ཐོན གྱོ ཆེ པེ ཐ མེ གང ཉེ ཅིག ཡིན ལ མང ཚོ གི ཅུ ཅུ ལེ དོང ཐེ གར ཚོར ཐུ པེ ཐབ སུ ཐང པུ ཡང ཡི ངོན ཆེ ཤི རིམ ཅུ ཡོང ཆུ ཐུ ལེ ཅེ པེ ཤམ ཡུ མི ཅེ པེ ཐ མང ཚོ གི རི དུན ཤུ ག བ ཐ དེ ཅན གི རང གེན ཤེན ཅེ ཐ ནེ ཐུན ཐག ཅུ མི ཅེ པ ཡུ རིང ལུ པེ ནང ཅུ ཡང སི ཐུན གྱི ཡོ ཅིག 망초라강에체급다도대체망부초괴배투츠고라강에침부여뷰체토웨피게기믹제니지도댄배초알장배미망기리듀응교체규테리닝제총길기주주례수동조텀진체시체네미망기닌신치로조외제도댄배초외괴고공규티고족서탄튼라법사체네체미젠기주용제당균투후다니와타시숑키 셰프슈 뉴드브 체단 사르체네 시림 주용 최체배 강에 타네튼 후다세유 닝제 총결기 총숑타 디귀기 처미 퀴추 튜딧 토강키 땅유 튜장제 락다 터친키 땅전조기 제타조네 민보르기 둘체 실송 처미 책동 갸미 좀미 추 리그둘타 두디키 처미기 탑람 조월 체배 주용 체단 습도 당신 처미 추어소 주용기 요인조 직뒤타 처미 추어소 셰프슈 두바 陈密土 내던 탁주제체발 군대 당무시 타장안주 군대기 차와 총자 남디귀기 총숑 창매 차와 챔벌제네 죽기유 차와 장마 된도토 최토배 장마 로하장 대신 기부도 제 체링 최종기 총숑타 디귀기 내던라 잉타버네 악주체샤 陈密총울대네 망자기 내던 챔부 탁주체디 뷰체토에 피게라 나로에 주제대라 망자타 디제토발체싱 망자기 안에 주배 균도 대단히 시림토 주출령통 통규 강력체배 빵다 약수심부시
2: 주제당 소제 자기제 냠지기 줄람총울대디 켄덴 튼제 총소네 체종체배 탑람챔부대바 탱앙외부구루암 랭급 장탕 종토 조괴라 최고로 사그르직라 탱니마도 동김해 타자 탱윈탄 제기메 총주 남도네 뉴르기 동린 톱기 균주 랑고르키 쇼르투 장의 키르기 위베 교라답디부두 제베 산에 티게 망조기 깨자 수미기 토네 니웨 로셰링 공부장다 종키 주기타 소진 자기제 냠지 림보르 제발레 총외 편제 준기 공부장다 종용기 지자규 지능으로 지직자 수미여바타 윤두 멤버로 치숨자 숨레메징 테나 총습기 멤버로 치니자 응아제유 총습기 사자치와타 멤버로 카드로 임베 속주 대비기 가제 첨부유 대공 신뢰기 천된 튼제 총존의 최종 제괴나 속주 세지 망부 규괴베 튜유링와타 마네토와 신조 망자기 버퍼르탕 총습타게라 군디 동규리야 대가라 춘진포기유 닝지 총결기 터블럼닝바탄 균자기 삼로로 퇴계 제디 뷰세토의 피계기 세시사르바타 랑자사바라 랭귀앙 참바르 체싱 총습속주의기 피계 현절식디 담바 등열기 주주라 되네 교류주사들라

0: 쇼킹 팁쇼 체로 침범 마세 총미 외고 양알외 지디디 차유 장부타 주의 깽캄 통공 뷰리타 퇴모마 인베 년지링내 통공라 데네 총수 케주 덴베 유고 남자 럽타 림버되버디 구조 당내 윤종라 따와탕 구조 당내 초잉 제바서 天猫의 쿠류 뇌미기 추도 유골 남자 살비 제부타 뇌미 링내 슈샤기 링내 삼규 유제 대내 살도 주바 예 링내 먹든 띵섭 제디 캔덴서 동키 뷰다 되바 깽캄 젠종라 깡탕말 용르 제부타 망수네사 냠린 제바 캔덴 유골라 렘티 되티 유고와 깽캄 모장 규타 리제라 규교 치든 제네 콩초 잉슈 남베고네 사듀 깽캄기 제바 용토발 제유
1: Rangyun Chudangki Shindang Chesab to Songwa Thang Dune Gengham Ki Kebab Yang Mengju Pente Su Junche Mebara Gyurshin Yu Dumzi Gyebata Na Nyatong Zayangan Loro Junpa Nyatong Ki Yogurwa Meeting Chinga Lakzam La Nyalin Shubata Yumi Meri Chanyong Yungbap Goro Chisunza Nyi Sin Yubari Taja Ngala Nyalaya Thang Yogurwa Nili Ngumi Ringna Shusha Jimtab Che Sumne Yungbap Yungkiyu Che Chiring Padru Titar Shiyabata Kongki Ngay Ringgim Ki Pyusu Gora Chungchung Ti Shingim Chuki Khang Tu Gyurgui Chebe Yogurwa Mangwe Tujiksu Yungbap Hajang Yakbutu Che Shesha Chukhe Dodin Chu Yinba Ne Changputang Cho Songyong Chebe Para Junpa Nyatong Ki Sunyam Tebe Laklin Le Sadwe Nyatong Ki Gengkham Ki Dingshin Yungba Ma Se Gengkham Ki Pianze Thang Pianjur Ki Pianze Chizo Ki Pianze Che Sun Pian Tobe Sadwe Chongsep Targe Ki Limbushik Tiwai Duyu Che Jung Junpa Nyatong Ki Tangshin Zangwe Rizhu Longsu Mutu Songyong Yakbu Che Te Gengkham Ki Chusang Le Te Ne Ringne Yogur Ki Sunshu Piawar Che Te Kangchong Sadoro Thurab Sarbe Rizhu Liu Mutu Yakbu Zumgyuri
0: Kongla Namba Tsu Sen Chubo Dini Lhase Junpa Nyatong Ki Gengkham Sangbo Te Ne Ringne Yogur Ki Sunshu Piawar Che Be Gor Ki Chin Zumri Teng Di Jue Duan Zongwe Chita Shebe Nang Chen Shunzam Ta Xing Yi
2: Zhongku Kongchen Tang Ki Gu Che Ta Zhongkui Kechu Dienbe Jicho Rinlu Ki Lamlu Miri Sakon Rangyong Lamlu Je Taikyong Chewe
1: Sanglinje Tanda Chine Lhande Nime Chongne Penchong Nungchi Nyinchi Lekhong Pyoge Nungchi Ki Sungar Chilam Gyune Senshin Patini Sengjuro Kuitu Kunchong Chebe Chiti Lezen Tiri Nga Lezen Nyantru Shugen Tenzhu Lundru Yin Shamla Namba Tsui Mutu Che Sengjuro Kuitu Kunchong Lezen Ki Nangche Sengjuro Kuitu Shibati Senang Yubashu
3: Kuitu Sengjuro Taye Gyasunle Kunchong Nungu Lenle Kielabu
4: Sengjuro Kuitu Kunchong Lezen Ki Sengjuro Kuitu Nangche
0: Central Linke, Jilu Nido Nyingalu Logorto, Gayongi, Dunju Nyutup Chise Dran Tongjur Sumta, Chizu Sumto Yayilha Sinsha, Shamla Tibor Ki Shibden Nangtun Denzin Lundu Lane, Motun Nangri.
1: Nitu Yegup Durikta, Nguso Tapso Juki Yongta Chibi, Tengsil Nguba Singna, Nidong Zangalu Logorki, Tujik Yakshu Su, Dunju Nyutup Chibati, Dilu Dawa Shibi, Denju Tu, Jukjiwa Tang, Gayongi, Duri Nyirkyong Chibu Nazo Ki, Rimzi Yimna, Dunju Dran Tongjur Sumta, Chisumto Yayilha Sam Nyutu Chibati, Niwe Lushie Rinki Jungtowe Chujesu Lepdi Jichane Nyurtsue Kyokwa Thang Nyonchong Tharwa Rengkong Parwa Soki Kyeju Nguyu Tujik Yakshu Su Dunju Nyurup Chirin Yegab Duri Thang Nguyso Chapso Juiki Jintum Rikzu Chishu Chiru Tongwa Thang Siju Thang Chetab Shibza Su Tongwa Songnyara Nyumji Debdun Chiba Chetab Nyam Juiki Tuanchong Jitui Thang Shinka Jitui La Gundi Tongwa Chepo Nacho Chomra Shukwara Chetun Hurda Chiba Chomra Nyuzongki Sunshu Hurda Piwa Chechedi Nyurup Letun Dila Ngang Biyu Dungzi Rakzam Gyebara Singna, Jingmin Zhe Tang Qimin Zhe Zhun Tungjuru Jiglakzam Tang, Mamin Lodo Zhun Tungjuru Nyi Tang Chi Nyedong Nyige, Sanchin Zhun Chi Chikdong Nyige Gubju Khugu Che Nyurub Che Yu. Ngozhu Chebara Singna, Tujik Di Dunju Chomrara Duyongawa Tang, Ji Biu Che Lekwa, Xingbe Zhurik Chongdu Chewa, Kile Di Hurda Nyuwa Che Ki Nyozong Nyidar Ki Namba Sambu Ngoba Tang, Nyurub Di Rengkong Dianbyu Ngang Par Yu. Tetang Chebjik, Biu Che Lekla, Rengkong Chanpe Kheji Ngun Se Tui La, Bujie Jujian Zhe Ji Rengkong Zhunri Le Goro Songtong Nijie Simba Tang, Bujie Jigara Towe Senjin Ji Rengkong Zhunri Le Goro Ngadong Lakzam Singi Yu. Sengalengi, Talyu Dawa Sunbe Denju Para, Gyeyong Su Nyergyong Chebuchi, Shidong Dunje Gubju Khunyi Lakzam Ki Yedun Larsu Shesha, Shamla Ti Gorki Nangdun Shita, Digi Lani Lengye Soro Ngozhu Nengri.
0: Yidu Yegab Chumla Dandum Jigib Chuyi, Le Chuy Chinbu Yedun Larsu 편의 찍러 군대 숙진 당신 돈지 개발신의 달려다와 숨배 던주파 림지 겸나 일종 체부치 시동 등교 구조코 닐하기 이뒤 라스체 역시 이뒤 라스체 뒤에 카디안 찍러 만에베 길래러 랑뮤기 이뒤 라스 고급제티 카디안 찍러 만에베 민체 메발수의 총재 전주 날라야 슈부탄 총재 요종키 고급 라스타 망토 동지 임부시 럼루타 지덕르타 림부 되버타 뒤에 일종 체부티외 망와 이뒤 라스 시주기 편부톱이 역시 나닌키 다오숨벌 톰라탄톰키 이든라스게 용기 지교래대 준비 지교키 주구타 유시네 라스 문규총대 신진주외 청시 규동주람네 청시 망잠 규동타 망자 용잠 규외래 된주제 토로 숙친치네 일종제배 퇴즈타 변조기 만에 춘중톱이 없이 톰라탄톰대전기 일종제배 이든라스 규제 남샤기 랑제타 일종제배 이든라스 편제기 顶着 초등기 계급기 최신이 강조 뒤에 기례라 천댄타 뉴치 장샤 문바 토바제기 이든라스 쿠유 준엽시 센터링계 지소로교 제팀테 진대시배체 숨중이 급주시배 개용미마 퇴초 균례 우유현강기 최초 팅닝이배토 대다제부규 천장총샤 샴라티호기 시제낭퇴 电子推出来呢, 我就能是。
1: 지소로급제팀티, 도시비에 치솜주님, 급주시비에 예유미망투소 윤례원윤행강기 최소 팅닝이배토, 대다제바규, 최잠총유바타, 니동제주류 도둔비에 치직닝내송, 랑린대류인신, 팀주차르구의 낭투주관에, 튼도투 교회파라, 제팀티, 너치리 로솜주잠 달제제바규, 지소로급제품난기 팀루기 메당외 차크섭제유바마세, 더둥미게기 채팅라송경타, 예드 미릭라 랍톰 제바소 망소지 도구르 첨부 제베 튼쟁 카는 예뷰 사르구베 시도 제바르싱나 사르도 최점 중에 지소 로급 제팀 테레 균 리우 둔탕 튼쟁 둔주 튼제 유바타 지자 둔탕 로급 제유탕 제덥 로급 고림소 낭튼 추유 첼신라 주십 지린 지소 용라 카초네 삼자르 둘린 탱이 제바타 망두이기 루이 첨부 중가라 망소네 둔베 미게르기 체진 송경타 십젠 그대로 동규 지조 견주당 맨주 견주 김명윤라 캡류 야과라 세번 남부 주주소지 내둔태 삼자로 둔바라 도구르 제유배 리슈 대달라 타라 제팀낭 렌자 제유 생각내지 제거 민주부당 롭소뷰 롭타라 리미트웨 제고 솜동 조개락산비네 토로 롭드윈 롬에 리슈라 람디 제샤 샴라 디고르지 낭둔 시저 디지라네 렌자소롱 모드넹그리
0: 이두 사괴베 미지보네 시도 제발싱나 니잘 미지보타 롭스베 비진 총기케 게세 변조 총된 체든 롭자 리슈기 지베 십슈베웨 닌게 차주게 산에사도게 꾸롱 체고 비신 체고 비유토 충라릭베 체든 레미도웨 도초 초네 차진 킬레타 차샤 챔버 듄주 학점 슈베 레든 직소기 레네 제저 책동자 권된 체유 없이 미지주기 주장기 톨롭타 체리 롭교 체베 캔저 제고초디 비징 총결기 추탄 종카키 미지주기 주장타 비징 소종 롭진타 비징 두눔제규 소레링 서 토록나타 체디기 추든샤네 내댕기기 제도타 카저댕기기 샴디슈브시 토록기 레슈기 지배십슈스제냠도 준비 캔저 제고초네 비징 총결 미지주타 게세 변조 총된 롭진타 장저 소레 롭진서 토록나 캔저베 레드디수체네 시주세디타 列车玩主题，列队列团，地图刷机写书，落车边玩工地当游戏。新建开机密集地震塔，落水地震也只有经过路段，查到年三年三到头，隔壁东园前往修有个塔，湖北塔、安徽重庆街新建塔重建松铁年两团年三年天间，前往边村边里街，连续了工地东园年修几度只有游戏。写到前边新的建的西边车几年年，落车连续几几边写修边缘年间采取边无从年三年开机密集地震也落水地震塔两年同时确定采取永远边缘偏着让咱们团游戏三年开到落车连。미도 외 제고촌 솜동 총결학산비와 다 내리기 숲지팅 예동 등 영업중은 숨체바 미지팅기 주장기 토록 쉽게 뉴주통부탄 체제로급 체육시 센터랭기 콜라시비 초딩 추십 철시 시디자주 체부계회 체리 또십 리급 총샤 샴라 대고월기 낭퇴 댄진 손족라네 모두능시
1: 니투 베더 바닥젠키 미슈 츠르주 유제 루베 수이시베 앙탕바닥젠키 체리 독십 추신 광동 광저루 저와 티토네 랑게키 니리틱주 제베 콜라시비 수딩 수이십 셰시 제데 갸즈 쳔보 게웨 체리 독십 리그 중화 쳔유 추신 당네 수이십 지링 中国堂七里阿达卡马措龙起年纪定居来跟杨国通马措巴里我这前把的行呢出行天年冬这个月到九年被接触年海南三亚呢东国措巴堂年家的恶中恶主人了全接力七七六咱们举巴里中国堂七里加尔梅丹麦加拿大西边所结合出去千里都是不明结束结束起阿达卡马措龙堂莫少措龙起今天建于南马人心堂成立土地蓝水所出席三岁来决定点被新旧切巴里出行天呢别的把大剑起所以能听出去的一种嘴巴堂出定面协同沿途错定恶就嘴巴了因为这些起恶巴堂蓝色年巴拉博亲连月巴里千里都是不明萨库勒七罗马年定十岁及前女健康马拉通马拉协同月巴里三个连接你对표현한경우중기담지체비에루카라되카라남태의계상미도제바탕루주냥아되카라비주안변장다린시비에탭중이개용기가르디토직디토찹된제샤샴라티고르기낭두시자디지라네렌제소로오드닝그리
0: 예차개용청용미리기급딘베리제현좀첩뒤디주우련네담산지월싱나배랑교종기담지체비에루가르되가남태의계상미도제바탕루주냥아되카라표현안편장대를제배제순첩쇼니개용기담시년부터칠레기제십체부규리슈잠취망배퇴내부터퇴내급디현좀첩쇼나취부터개용기카디터직뒤터첩쇼체디편종카디규제기퇴모마인배캐주타사뒤기진탕문역시타딩담뒤중외뒤갈기민뒤나개용소첩쇼니퇴총소취바배랑교종타낭서랑교종내미배타딩기젠딤나첩쇼니취배신진도교내편종给日节三种给独秀全部谈有些重置我也不是三个别些多些不行的给用成用米粒给日节连总车队您让给给切续脱血谈细菌切续修筋切续给成用米粒给日节就在独做色别行您了龙二日日各日日记月不日连总车队给中华米粒集团草别独系店不足就做案图切的推入三别让给米粒卡给日节三种给重置集团团员行米粒卡给人类别的谈偏军接续今日了军地单位明日日子他也空白了军地动物他中华人类给南方世纪给南方文别来地开进行日让用中路杆草别三对他车顶切别路杆对杆南天街上面到这边金细尼与灭他结个你中国银写别团长送为灯具我比马别切不他年纪点别路杆的店内业绩特送给宁都城堡切行凭就明日卡给不住车团长所系错过他中央的桥别金章他结个了江别这是什么什么孙杨特别我把钱也不是陪人用中他们操别三对他特别切别陆军烟啊对牌陪熊安边张的人写吧也个品别为名人念虚下前部陪给他们谈广东给特别熊你汤妈娘这情况谈清洁的团就给广东的银别比如张一天偏重使用的掌握国不谈偏重给列团立地切吧罗心集团起譬如送我借给米心居委陆玉令我谈中华米粒集团草别都是什么这些抗力也不谈中华西边给南方集团起开发人心我也不是先着连接听地孙居军队西边南京寻找他行意
1: 先着连接听地汉代你们冲呢过年纪念蓝图准新预备新旧路各地观众李在那彻底区别南队下葬人百千年真虚心不应李在地总之更过的南京策令王炸拉堂是不是的千贵南京普上针对那里我南自己面李在那杨家接用
5: 百威比拉地天界东中拉堂地了年至这上面吧姑苏三堂塔桥蓝的永远真是命运书百威比拉去的大陆的桥蓝的永远命运语真是的了
6: 谈的你毕竟可以去做巨细大大事
7: 你看你
8: 你
7: 这种龙气年轻烈共这件龙气也

你这张月白快多天能这么松间干不谈吹松的前期旁水洗个切水银线旁水提大给过问你拍切我一出皮你不行推起给人参接了切东古个给就咱们了六个给客给中午扛咱们大年旁水错了呀娘们说切过中年松间旁水强为说出来给不谈他刚谈固定看娘们说切吧 치디 쪽댄키 방수 타골토 찌르게부소 제요시 롱아첸키

0: 青蛙大嘴破张旗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 감사 기랑게 잘 걸었어
1: 산재 준비했어요
0: 아니 산재 준비라 기랑데 담당 저기 총재 종기 샤릉에 대다 지 전부 방송 망부치도가 근데 이걸라 기랑게 못주신다
1: 때 대시비나 전부 방송 공수인데 지리 유럽 준비나 다겨드네 저자 어 지금 전부네 고수 제제
0: 어 알았어
1: 이 규리는 방송 동각 부분에 준비네 아니 어 방송 나자지 난 디티드네 방송 전자지
0: 어 알았어
1: 다단도 기급 지시 주인들도 제목하게 땡기 제비는 방수 주주 믹스 순제 방수 주주 아디날 방수 부르도 템바이나 냠체르지 방수 고 안디그네 고주샤스네 제모 손자 가문에 고주샬 스네 방수 데디에 템고에 좀 제가 아니 디 뚱 지다 겨비 추 아니 거기 야고 된 제제 방수 데 템난 여르샬
0: 알았어
1: Dungi ridi nu muru rida, ane gyob dian gansu, yelun zangbyo ya jeji. Ane di, anza ne shimbo dine, songzai gambyo bangso. Songzai gambyo da wenshi gongcho da...
0: Pesa chizun.
1: Pesa chizun, pesa chizun nyambo chejo. Bangso tukzen na ne, dante di, songzai gambyo di na, bangso shenada mhondimchi. Zungu da nyambo di zhen gyoshi. Nyambo be...
0: Bangso su
1: jo. Bangso zhen gyoshi. Shenada ganglo go su zhenbo chogo micho, dante songzai gambyo bangso di wenshi cheche xa.
0: 어라서 땅은 저기 방수 선배기 다지기 부르 텐데 고다 담당하는 주주도 저러 봐. 다 되게 잡수수기 되리베.
1: 다 되네. 고주비나 방수 녜단데 치에 된데 시에 치에 이제 부르 텐데 디 방수 고디이나 디 손재 방수 방수 되게는에 토슈 방수 지지샤. 도젠 미 주다 사숨자시. 도제 상은이 야미 도제 숨자시. 방수 되게는에 치슈 강행선 벽긴 선배기로 Peke chishu dhugodi, nganzu tanda kebu chisun di zangobla. Gang gang yi gari zhali.
0: Olasi. Rigi tsam dhirwa, tat dab dhirwa. Olasi.
1: Di gongru gongzen la mebele. Gongru gongzen chil shuum dhugal.
0: Olasi.
1: Chil mwishu zan di ish, chi di so dhru nam rizan sun zangobu tsao.
0: Olasi.
1: Mangso mangzen zi.
0: Olasi.
1: Mangso mangzen di dhiri zhali. Tante sun zangobu dhungi.
0: Olasi.
1: Ki di shung lam chun shu dhugal.
0: Olasi.
1: O di dhungi dhiri zhali.
0: Dhungi sun zangobu ki tsao.
1: 망수망쟁이 니브디 간에
0: 마치니브디
1: 치순 데제 방수와디 치순 데제 디고네 간주 쳔비 겨로디 페이지 쇼 치슈디 치므라 방수디 방수 고이네네 방수 치슈르 잘 치순 데제 방수디
0: 아니
1: 디워디 치도송제 야 치도송 망부제 부
0: 알레스
1: 김신 공주 야잖아네 야 디진이
0: 디진이
1: 아니 페이지 치순 데제네 마제 조슈 데 여딘 문이 잼부
0: 어
1: 치순 데제 게 부치 겜바
0: 알레스
1: 칠 로 치들레 슈문도가 디 용게 두 디제 세브리스도가
0: 올라세
1: 아니 디네 파시엡지나 다디 무니잼비 트롬비젤라 마트제 라야 오딘제 용게 무니잼비 두 디데 디제 성싱 오 샤자 치송 디생게 부 게모도 예강 먹주나 트롬레스 아니 시디 소티레즌 부 충슈데 치도 송젠스데 치도 송젠제 안 치도 송젠거블 안
0: 当地人在地，旅游的途中，在想，在地的中部的，是呀，内住的。哦，那是。当地毕业之后，刚过进去没呢，嗯，这些松针给提来了，嗯，旅游的途中的。哦，那是。毕业刚过不的呢，光这些松针，这地刚修没呢，就修路了，嗯，毕业个这单元，修路毕业时候刚刚意思，不要了，修路的地，你准备了。哦，对。去嘛，努不的，听你准备，这个，也不这松针在春秋过的，是。
1: 哦，
0: 那是。
1: 嗯，当地跟
0: 那
1: 么三姐去的，努比亚听你准备。听你准备的。
0: 哦，那是。
1: 当地的虽然也不这松针在春秋过的。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생기는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순삼 당하시거든. 리첸 십시 천군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네 생계기 안초 리첸디 센시 남바 토체나 슈거인라 계시 셈보보 캐랑 키퍼 유투 유고 내제 슈세 작전 내 개발 젠타 유고 키 최고 믹세젠 야는 유고 키 신지소 유비는 이토도 군네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교 교수 슈거인 생계네 무투디 디그친람 키 리첸 샨다 센난 유슈

0: nesa nedi na tsamzul haja ki tönden bar jukwe kola ngoto shudzam dagasha. Shama nge chedagi nangse nyeba leda gyunzen ten bar jukwa sheba di ngoto shukunye. Nele nyi nane lesa le juar wala junghung zamdu mece tönshen ten bar jukwa sheba le leda di. Gyunze denbar jubwa. Leda gyunze denbar jubwa shiba di bina yang nga to nungu peche shukchima shubwa dangere wala. Bina tuwo tongwa le me yuba shi. Kambu me do sheba le tu liba shi shiba dabu. Daga nang shingi chucha dingwa le chu yuba shi. Daga shaya nga to pe shabi na namgyur le. Mijigi tongi kanga namgyur le semba. Gibu meba xin xeba dabu. Be teda nangla chungwe lesa ledi la keba zu yongzu karsirisi na gyunze denba sikide. Be diirikla ya ngadu gyunze denba resi xeguwe gyunze karsirisi na tekdun chime gabla ya ina dribu wa yangma na tundi chungwe da sinede gyunze sinede di chedu tekdun ngama kwe di gyunzen denbar cheba dabu. Be di rigi kodun denbar la ina namba la ya kezu jik yore di karasina jibag namba di ina chukchimu shirade. Wala, bena chu yuwa kyuna hama kubu ina chuja dengur geba hongdu zane dengur gebse ne di waa di chu yuwa shimba dabu shibur wala che zang jibag namba di ina chukchimu shibu yore. Yama na ngome gabji jinshik la dine chime jiba chime dribu di chungwa denba di shuk chimo di ngome gabla ya jinshik la dine rwa la tuwa tongwa la sokba chuja dingwa sokba kambu me do sheba la sokba ngome gabji jinshik la dine dine chime gabji shiba chowa chuliba shin chuja dingwa shin meyuba shin shiba dabu chime gabji shiba chime gabji dribu di chungwa tuan denpa ya namba di yin zang di rik li ya na gyunzen denpa sik de di na le sa le ge gyunzen denpa tuan denpa jubwa de xiang jamna ya nga to chita ka nang si sumpa ra ji ngoto shubwa yin na nungu pechu chiba gyurim nang la ne sa ne shidwa la ne sa ne di chiba sewa la jubwa de di nge ngoto shubwa ki chita ka nang si sumpa di yin ta ta ri de Nesa neshi be chungung ke che di gabri cheba sewa la ang juba reshi be cheba chiduga la cheba di koja chenpo shibu re. Da nganzu tujun nganzu cheta shebe gabla shibe tone ngode songsiba nangshin cheba botan daga nangshin ki koje daga nangshin ki tapshi so ngunbe rik tabje le ya ina kowarwa la. Leda cheba sewa la jubwa teyaan nungguy chowaya nangla re yangmana nungguy peji chibwa gyurim nangla ya ina shuk chimbu tone nganzu peji dengi re rwa la. Di nawe gabla dinde resha la tingsayang peji shuk chimbu dangwa dinde re. Beja je cha shabe ina nganzu dinde tigruwa la dashi ne puse dinde le. Nganzu be di suna dinde ina yigo ki kapjang dinde le shokja gebduza ne dashi ne puse dinde tigruwa la. Daga nanshinge yangma na tiluk shenshin ne tibu na dashi ne dati sangbur puse le sokwa. Tiluk di yorwa la. Di gabgi ne sa ne di shiegwa la. Rwa la. Daga nanshinge nganzu tujun pechu dangwa gyurin na la mimang sishun ne. Dak se pawa sakabda gara da dra khasa dak o mimang sishung ne khyabda chebe tundar wala mimang sishung ne dak sheba dabu. Daga nungshin ki nga zo yang gadget she du zane kumrim ne takju nang tuba re se dinde shegar wala kumrim ne takju nang tuba re sheba dabu. Yang nga zo be muti shabi na diga lekung ne nyerwe chego sheba dabu. Wala, chego di nye di diga legung redu wala. Daga nang shingi kungrim uti ne nangwe ka de seru. Kungrim uti ne nangwe ka. Ka di nang nye di kungrim ki uti redu wala. Ne sa ne di cheba sewa cheba wala. Kongdu shabe pe teta nang shingi 그게 이내에 이도도 치워 이내에 숙침부 터네 배주 지그제 놀라 배티다가 난 틈에 내사 내 다소스 누가 같음을 했으나 안주 인디언 시에베급라 치다 시에베급라 이나 가야다 자키고 기사 기 지속에 치대 체가 티다게 집에 저와 강체바 때만 능신 대첩라야 이나 내사 내 집에 중공기 다디 자외 왕케 깽게 되니 집에 자와 강시 제바 댐바 주고 더불어 와라 낭세게 이와 지당 디니 케바 망베 제베 솜다게 제바 강난라 야이나 이와 딘데지 지수 요아레라 이와 딘데지 지제 제시 꼿베 루강 요아레 제자 내레 튼시엔 댐바 주고에 겁라 야이나 내다디 제바 세와 주고 인시바디 모두슈바이
1: 今天那么做公共商谈到天南村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公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的前面给人七木啊七零多几拉年培给人打坠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拿有秀
0: 学给 七大个 南西十八地呢 참참라 야이나 내사 내세 유발랑 아주 중공태 내사 내기 다디 이기 현다딘데다 냠도 자 양만 냠도 조제 자와 강식 집에 텁된 바로 주거양 망부 요래 알아 망부 요래 배차샤베이나 도심 큰 안내 스로라 도심 큰 안내 낸댕기 토네 셀소바 쿠진 집에 고네 셀소바 나도 디디디 따바르시 페주등으로 와라 제자 디베 코든덴단 디응원의 시에베이나 내사 내디 앙세라 소바 토세라 소바 고세라 소바 디게다 자제 차와 강시 치베급기 텁세와 탑시 루알라 세와 주베디나 망부 요레 넘어가도 치다 시에베급라 야이나 치대체 텁세와 주베디나 유발라 계승한테 도심 큰 앙네 시바디 머시브 체제 치대체의 세월 체비나 도심 크베르와라 낸덴키르와라 후든 침베르와라 디데체기 테가르 텁세와 주버르와라 타링아도 제데체 베주 마당마 체제 내디라 앙토 고시바 더부 자 자제 네네 나도 텁세와 주버딘데 망부 열레스 계생한저 앙네 토네 고네 시바 더부 베주 체베 있나 대진기 빼나라 나도 치대체 도심 쿠베 낸덴 기 후준 침베 시베 치대체기 태가르 텁덴베 치대체디 지교와 말바라 가르스나 낭네 토네 고네 소스 텁데마 주고르와라 계시 테달라야 라야 나도 치데체 티비나 후주 낸덴 기 토네 도심 쿠베 낭네 세지 차브레 디데 차비나 텁데메 라니 닌두 쿠츠르 인자 낭네 치나 지대체 미초와 타 지대체 치나 낭내도부 치미룽와 디야 신국으레 디 계시 년두 차비네 양코코다다 견지 차비레 남인가바 중흥고울라야이나 사월댐베 지강티다기 코든탄 다가는 신기 튼기 죽주 다가는 신 내려니 중공담도 뭐체 튼시엔댐바 죽부에 추소하게 골라야이나 예, 먼저 슈점 타가시기 샴게 터드나라 야이나 버데 로라 버데 골라 야이나 고두제 먼저 슈즈유 버데 시베 버스도와라 버세디 튼다데 카데스나 시엔라야 게동에 튼다데 와라 게동에 튼다데 버데 시베 자두와라 자디 카데스나 나 치다 탕 제자 시소기 급수 시에만 능신 디자데 쿠바코르스나 텔 코고고르와라 제자 버다시베 다 이기딩이 수 체제 모두시베나 콜라코야기 튼다데 디제 알라 버저 강시 베베 튼덴베 자암 체인자 테네 버다스 러브레 버다시베디 나도 제베 딘데 나라 딘데 송샤 베베 다니 칸사라 코다 약베 다타 인스 송랑샤 디급기 제장 송문능시 베자 강시 페바 양만나 게동의 튼덴베 담 체지글이야 있나 베자스 시브르와라 베다 시베 체디르와라 체디 다이켈서베 베다디다와 랑 주유드규베 진주 이글이야 떼고구마르와라 떼고마레 떼고마레데 다데 진주로 떼베 체나미 시에바디 난게 낭세지글 예제 시에고에 그 금제양 가데스나 나미르와라 나미 인상 시에브르와라 금제 가데스나 탈람 진주로 떼베 체 나미 시에베 그럼 뭐라 그 인자 진주로 떼 막을 양 남이 인자 대시에 불어와라 베데 갑라 야이는 아주 자와라 이나 딘데지기 치강 니지 떼 낭바데 자와 근데 송어드베스나 강민주베 당부루 깨자와니 베바 인송바데 강민주베 당부루 깨자와 베바 인시베 치강 니부디 안졸라 야 추어 숨기 토하네 고든댐바데 로알라 추어숨댐바래 당부도 가르시에브르베스나 강도조에 유드댐바래 깨치두가라 자원응으스댐베 베자 깨시바디 강도조에 유디 나졸라 지익댄나무리 니바 가르에스나 베자체 강유메디 나졸라 양 도담시에브르 금대 가르에스나 깨세시댄나무리와라 깨코네 체그마리디 니에 슈브능신 도담지 电波切不得，苏北的听到俺做了卡子拉队切不得，是那婆婆因送个完了，婆婆因些呗，跟着地，俺做了听到卡子谢谢切不得，是那听康电波出的，等等，俺做了呀，我都切不应咋，俺广东西不能行，多咱们南北团的俺做了，全送个团的，等等，可等电波的学个，哪个样，用的。 다가이 샤망에 자월송배 치강 니부딜레야이나 모두 시베톤에 슈지유 당부자올라 디송송알라 강민주배 당부루 송송알라 송바데 다디갑글레야 중외 강아 강수두알라 강아 강디 팅아양 모두 슈뉴잉유 루알라 디능신 디갑기 강아 강티야 지저 치다라 주고래 알라 세브라지 시에브이나 민지기 야타라 자르구구 요르데 디급기 민지 요르발라 민디 민유제 마레세 민유제 마레 오나 민 근데지데스나 치다 민지라 고구레스 제다 강아 강디 찌다 치다라 주버레 빼나 차샤바 있는 품바 까와세디 민르베 민르발라 은데 끼 품바 ki kawa shiba tabu beze che jaje bebe tun tenpar jubwa di nga tu namgui pechu chibe su yomarba yamana kai pumba kai kawa shiba tabu jawe su yomar wala su yomar che ta min si shibri de min yuze remit wala tau na nga tu bina gebu se min ji jari gebu ya min wala tau na gebu se dile ya cha su shibri na ki gebu 개보기 시바드보 자외스지 얼발라 다체나 개보라 자르초그도 품보탄 까와라 자르초그 민두가라 민두 체다 강아 강디 지다 치다라 주버레 다오나 치다 근데 지글라 코고그레 디 샤마 치강이바 민세스 두가라 민디다 코아레 디가 그 민디 강아 강디 지다 치다라 주버 인자 이민디에 치다라 주구구아르와라 다음나 치다지글 코구구유나 디르세 민디 치다 근데지글 코구구아르에서나 강사기 터니에 땐두 룸에 민식을 코구구아르 강사기 민디 폐지 체제 강사지기 터니에지 코룸에 민식을 코구구아르마다지기 민유제를 코바있나 드리와마르 제자 개부 슬럽드잖아 개부디 강사기 터니에 고든대바 강사기 터니에 고두룽에 되네 민지르발라 디지글라 코알레 민유제라 시기요 말에서 제가 지금 당문안에 강 민주배 당부룽시배 강당 민소순이를 야했나 만동문지 딘대지 제국으로 리젠디나라야 네 중공의 채 내래니 둔신 댐벌주구의 추탕 다가능신기 남이개바벌제 골시바래 다가도 강시바 디탕 민시바 디 영인 컨대지기를 문지 최구민이 터야래야 이나 모두 지슈바이 리젠 치매나래야 예 무투제 다외 지강디니니래야 제시탕 다가능신기 남이개바 베데고게 제시자카 모두 슈즈웨 갸지 셈범보 남기 뒤도도 세러나

0: 간단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년링게 궁함사 샘능아와 양제네 텐디 까망에 생규 년주 슈기 지세 줍신님 경아조 개협이 주시 진핑게 비징미마 초가 체면 샬구 체류기 당진토 어리신진 트럼프 랑게토 게튼 섬드나 와르그스슈웨 제고 속리 개협이 주시 진핑게 된슈다 어리신진 트럼프 진능아베 치적숨님네 정님파 중코 게튼 섬드능 줄이 개용케 코르교 차공키 튼예 교제 개진 리침부구 내응업주의 톰레서 혼라 더십 천년 체벌령은 발신나 딜루진의 시베 담엔 탄도나 진능아베 다듀토 튼세 내가 니서주 키소 혼파와타 내가 니서지 키소 혼차과 내가 숨 키소 혼직송인브리 톰라 다돔 지겹주의 지세적숨님 협자 체베 정신령은 발신나 딜루투지 탕보 개용소 녀경 체부 최종합계 주미 고학잠사도 토고 체베나 켈레 체조 니게 주미 듄 학잠다 소총 투창 체조 숨기 주미 지학잠유리 개치 주비겐테케 주슈 고고 강리 공치 니트에 자람 쳔베 유고 완용투 소로나 겐테케 메호바스 뉴욕 시경 시슈드네 진능아베 체니슈군네 진드 추베 체숨주님파 로추주옌케 주바 슈크티 메호 하시케 시경 바스뉴규마세 시경 바스 진능아베 체정니네 송 총규임프리 롱아센 주시베링 랑게케 수준 추제 튼제 실동 치체 균투 파리부타 실동 창보티 녜동 야미니슈 르조라 통초 니게 주미 구차 추네 녜동 야미니생 르조라 통초 조기 주미 직차 추구 파르파르유프리 지지 조숨님 냠제 계속이 총지 진척 선바 하기 냠제 계속이 된자다 디소 레튼키 겐쿠겐 총지 선바 지리 미셜 디콘 이스레키 남타토 네커 강냐 체베 네주테 미셜라 이스레키 친지표 단위 광시 이거 좋아타 이스레키 친지표 네주테 레튼바 게르키 노르주 인로 주유프리 지지 조숨님 점리 최대 전조키 제람년조 키트도 총도시 이토 헨테네도 타 저와 유베 추신 홍디 이스닥젠 키미나 치딘타 규진 치주 사슈 我这前不谈之一，给及卡带脚背，雷屯老母腿兄弟扛力前年，至于苏里面巨塔，人过门口新住了，团结着军营西绝壁。这次交通年，俄罗斯民主和平新制部塞拉比瓦西呢，以色列克西伦，内特尼亚胡，俄罗斯民主和平了参政用啊，样呢，给克提以色列克马克吞吞草瓦内里区别，至于内区克拉米壁。 这些教授们让业界每日免费提供企业和测试项目的，比如苏里克内里业务塔，测试时提着塔，六大七个属性，测试题，比如苏里克现在人生组织了几种塔，比如苏里内，年头免费企业规划性呢，第六季的西北刺激年呢，结合测试温馨的企业用车前呢，我说六大七个属性，将用企业比如苏里塔免费内里去提着六大七个题，顾客。

생각나면서 걔랑 크고 쓴배 공매 들대야 이는 다외 워도 집어 휴제 나성기 대쓴배 차원망다지 이일러 콜신도 갑시 다디에 출래 내지 카시에 삼아던두 이일러 좋아 짐보다 양 차와 카시에 찬스 집에 급리내래 삼러 끊어 시키 쓴도 갑시 강다 급디디 걔랑 가교 짐에 대두망다시 창의실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닥다지
1: 디와마디 교 수양미 탕구충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이스빈에라 나란조 페맹기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에 무고방잠니 뒤부 베게
5: 무고방바미네 끼뜨드니 종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뜬토 뒤르도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6: 대탕 람둔 대이 댄조즈
1: 대탕 람둔
6: 대탕 람둔

부 미싱오시 치튜기 초에나 파멀힌게기 하장 추기 덴비 송교고 쳬라 내신휴 이는 양 참참러 김다기 러니기 편제 튼삼베 로스티 보고 쳬심러 남미기 토니 마가 소신휴 드링키 롱친 되갈 통제 퇴응기 김창 로스니 튼비 교비치 기날기 미너 조우티는 로림 탕보 조스김비 부충 바상식

0: 얘기 지나 치기도 하임지라.
1: 알레. 플로친지 손자. 뇌다 도스 가리메 하고고요 말이. 대균 기난지 딱 바르지. 신나 구제 롭스 경고메죠. 경고이벨. 마세 치료율이야다. 년거 그제 유메다. 다가는 신기 디마치 피그마치스제 가를 제비 내래 대년 그 요리 피게년 그 요리스제 딘데스 교육은 그 친구이는 부구이스나 러리야 남자다 신나 용도 용 딘데스 제비는 부구이스 그 차롱 용양리야 경제 구만 배우지
2: 엄마 네 산주나리야 동주 요리삼 돈도 산주나 미 독자 딘데 요리삼 체자 아 저는 뭐죠 체자니 딱 봐 진부 꿈지 나는 이제 등거유
0: 아미푸
2: Hello, Amla.
0: What's up? What's up?
2: Let's go.
0: Amla, Nongxia. Amla, Jean-Lia, Dagba, Sinagui, Gumei. Jean-Lia, Tondo, Sinagui, Yagi, Mi, Tukcha, Da, Dongzhi, Da, Siya, Donzo, Amla, Lengi, Tesu. What's up, Amla, Dupu?
3: Nganzui, Dagtu, Bucor, Sinagui, Yati, Todam, Chiyagi, Tepsi, Gyokshui, Ta, 약수的自信语你们养安处不处三六七零天呢唐藏列面不及音不也不着巴拉塔阿姆拉处开学了也不错新南贵别开始唱吗心个定的年节心南阿姆扎列心语安处怕没开南期年个提出几零天南部摩摩尔自信语
1: 마시케나제 도스롭스 괴는 되잖아. 다 부고야 잠부치베 구인기리. 이내래 부고롭스 겹되잖아. 다 신하고야 다 부고 디마치 피기마치 논주다와 남야시면 누구야? 딘데 소는 교여 말다. 남규 부고롭스 괴는 되잖아. 다 약수도 가려서는 부고다 염시 망치야 되리. 더더래 다 할수고래 중년보다 다가는 신경을 안 줘도 봐지기 뜸균년보다 여 말이 별 뒤체지 망치지 소난제 이나 아니 부고야 서서서서 송겹제약이 텁시디 레브체 죽으리마도 부고 다과르지 가르소그래다 징난다 신앙은 나로네 찬론 충분히나 부고유다 살기 유용하리야 견실하게 부르달라 캐나스네
0: 리스 엠칠라 다 드리인다 그래 베티 노소
3: 퇴원매 롭스니 부고처 신앙기로 주지 人이기 칼리니로 주야디 마시 텔레 도체 은안수 제와타 偏村瓦了呀，一气切别蒙西脱了，不提了呀，闲了呀，一气气就被点价给错拿起重要的事。我们从军途南美的托尼不错，西南归结，可是几点提了呀？

0: 地通去西大区，西大区去土地那去去，不管新南路里呀的，多多西大么说呢？去哪里去？新南大么说呢？俺的那土原人不南路里呀，年轻一年大么女，现在你能不住去去？多数是九十八了，我年轻的同志是呀的，原码里的嘞，他的南北的通都上班，俺的叔叔叔叔呀，多数跟南北的南岸的闽南路里呀，恰用去新南路里呀，俺的西南给他，俺们家的新康定这些来过日了。人心心定的定价的从南的人心可能的买不拉不听这些的呀就够懂完了
1: 他说他阿姆拉库让给一年杨迪所说老师教育的特殊级的呀最难懂完了第一步里呀他去几天看了呀同志有马日子呀给谢谢级给我们都没懂完了听这些你要让他做不出西个提跟对了不了可立刻理解没心大他真正钱没多吧结果来的你听这恰如懂啊但我呢我去西南去归是吧西南归要老师的偏这些特别级的呀普巴桑恰下边的我呢即肯定了不得，卡了年不，是吧？卡了一年嘞，啊，那是今年这是大，但是这个时候开头不停这些七个月是，一年嘞人别去，不过的四个数嘛是呗，第一呢，但是落过春秋恰呀，腊八都他肯定了不得，那五恰呀的四呀，俺人家没结过，但年头嘞落八千年过呀，那俺给上去做不一年嘞，没干不几个，你不用过呀，听大听拉说吧。你没我妈心把体外讲金南给呀，没我妈心把谈真正钱了呀，金南给呀。前个妹妹没当怕做这些的，刚做了细节，没就是他小用呀给，你就听着，打肯定了不得，细节脱了呀。人别去更多主动啊！
0: 学生，今天送不定呢，当然去不住错意呢，可怜可怜去记错。老者顶这个苦肉的呀，卓越对上吧。每当迎接明天的，给这写过去，领悟切过去，直接切过去是吧？
1: 是。
0: 其实第一天呢，能养个能做呀，这个老天呐，给老给做完了呀，撑不起头压力呀，光给吃不进去是我有意思。但不如说这路穷了呀，那边钱的呀，俺们那个，他其实有个人家请我顶这几的呀，这忙不起送呢是吧？养那家都写对上吧，顶这几个修金活了呀，不过给定价低了呀，说甚至他俺呀。人家用过了呗，俺顶这钱币能俺洗嘛了呗，顶这个新看的修切着切着清洁，人心，俺那老赵的给这些马票吧，俺那老赵那老了呀，应不应那里做做开讲的错啊？开讲，人心，老赵苦有那老的错啊？听呢，做做开讲。提醒你呢，这个老百姓错别个不呀？给哪打？给这顶这些呀？一年是给哪里呀？吃我当呀？一年是顶这也起码赔吧？顶年钱太多钱，不过的呢，这几个十年没多错啊的呢，老百姓拿落了呀？俺们家心穷，顶年是不是岁岁吃过呀？给那么顶这几的呀？看不懂啊？
1: 头上，他第一个呢就生看天的更多人，他留看天的恰恰比呢不过的，但是那边山区那专门女生，俺进不得，个人不起，共用过药是吧？俺前阵天也见别，俺你没让伊呢，就说若不起的是压力，俺你那我用过没多啊？前阵伊呢，这几个说个人不起听这些，俺你进不工地对，俺学过了不过的，那是听这的，拉巴图生他留看你个天里呀，点汤天给，你听听这。大心多了，
0: 是了。当然，最推运气话，穷在顶这里呀，那我天生运过嘛是。但是他的，我呢最吃不进通过的运气，不把上了呀。你最听这句，哪不是对上吧？但你最听哪件，我呢最有劲了呀，一些脾气对上吧。推运从外拿落了呀，经常老是准备去了呀。我呢最给回教是兄弟们多，也没那几个，不过的教子看了年若前的三三给偷工听这几年，就这大概不接团队断了。现在我呢最你最第二了呀，一些前辈接了呀，但前辈呢不如。所以老师准备个了呀，我能去给更多兄弟们都，也免得天天了呀，菜里汤准备过呢。今朝老师吃的看这几年我的水平呢，汤汤嘛一能能去给几个人心给托他们老师第一呢，托了哪呀？第二呢，不如做呀，这其中有个这金南国呀的，但是呢，其实们全国呀的，开心不得下了。我能去不如做了呀，大米独家药是让吃着的，冬至药是大，虽然拉索别个几个给感冒的个早晚年呢。这个参加那样堂，不住错呀！他刚做起，起落了呀！人家全部是找药的事呀，给都求给都是同事人呢，这送那样了呀，全全。都是难活呀！提醒人不住嘴的，但人心不过全局应对上吧，错不越是点点事，不住给这错不点不是大，看了嘛也不大，等嘴给恰巧同时团队上吧，不我呀，你 jik gamu ki nambe to ni chidun chiya ta, ane buwa ya jik jiksu ki dinjer ya todam na ya. Takba tu yi na, suzo ya ne zui di che je jungje ji tuenba yi na, ane jungje di suzo zheng yi ki ki kwa ya ki lopsu ki tamlam diye di, piju da nan che puru cui sim ting ki dinja ki co na di, gerzu na ya liya, ro ram na ro xiu yin la, gwe mi ki jing na di, siro na to be rigo xiu yin.
1: Tak zhang zi, da kwa li ya nga na cui, dinjer la ga xiu mne xin, da chi lo sa di ma xi che na, nga na cui xin na yo,
0: ཁྱི
1: Miss Tsungone Chachabinele, Missy Gnane, Samsanda, Yanchi, Kare, Changchoki, Bessonine, Mambush Raji, Tungu Yoshijabal, Chesanganansu, Yan, Zachoda, Jorshida, Bangar Chimbuybe, Ji, Tatum Gudizu, Buso Yamchu Chizi, Buso, Tachi Din Hitoki, Zebatigi Tontu Chiati, Nanansu Wanker is Sungi. Tanganansu, Samus Dambina, Jiso Tilia, Ji, Yanga Mevda. Jinna meba, tangni xin gangi meba ji maa shi. Ngan zui dagba ya wu xie jie buku di simli ya sung jub xia di buku cho jie maa ni zui tingzhe chik maa di xis xue ao maa di li. Yine kun zui dubu yueba di haa kuo xin du. Te li ya, da xin ngan zui tab xin kandze shi tangu re. Te zui to li ya yang ngan zui sim xie liya chi gu gi. Xue zang yi na tui gyun du ni jie gui maang si nan jie buku cho nyam xie qia da. Buku di la, da te ri rang ge chobu saab shi tibu zha. Rang buku di da kye chi kari xie ba si ya la soba ke li na jie riba. 不过的我们的恰恰比你的安静这话约吧阿拉若是约吧你这种约吧听这个错位哪里呀这苍龙羊头皮呢不过的什么哪恰恰比你的推军都年纪新拿起来的把熊牙的提给你人别人别姐没有恰比呢你人别姐不过的什么的这哪点不起 也准点不起是吧米新大大一年咱新团别这话去做呀他西个天天天这些恰恰了呀我们去去哭了有几
0: 对头漂亮呀，别做那样的，看清不起的呀，通通不管。这下来杨金那个定制生产的是吧？俺好不他给这定制是全世界，几点的呀？能不能错有些？俺错几点的？得就错一个，错少了吧？没独家的动作，通有一年的俺俺心错的呀，俺的每次的呀，几点的呀？搞不有，是呀，是有吧？现在普通是一年的几点的，能不能错的？先。 做酒呀的呢，工艺是，因为呢，定制机新不一样的，俺先错了呀，做难他啊，第几趟，定制机给生产个托尼错了呀，可得交呀的呢，体外讲给工艺是这些什么都，其实呢，俺能随给他随给，即错给人家人心的设备错了呀，呀，即错的俺能随错了呀，做难过呀给老师提对那呀的呢，看清不这些，他们能随给即定价给老师是呀的呢，俺能随金章老师啊，老皮老师基础给老师出了呀，没得。
1: 没容我去认，现在呢，让俺去给进南去老师的爷的菜里给不汤，让贵州的这南边呢，不如说呀，谈到矿里呀，需要的生产脱了呀，那水修清不停这老有的上班，现在呢，店家给老师的菜里呢，啊，七六汤吞吧，啊，我是就要约吧，接受吞吧，店家给咋吞了呀，稀奇，俺能去猛心给进店家给军西停这冷南国呀，别吃下不去呢，俺那七六的呀进，啊，你个月别给那去，你个月别给南吧。 当做这三不进，先过一趟，提醒到当然去得得血糖，穷对你那边去，巴拉达阿姆拉去，西班牙吃，是吧？第一点呢，就要趟，开始说说呀，你最近这哈边呢，俺那是说给给了趟，俺那年多巴拉呀，若叫说呀，没我妈先不打，吃个没被没了呀，给这看专门就忙不停这些呀，没不拉手背，顶这个吃顿，那呀鸡汤，不就是一呢，顶这个的汤汤的可给玉米，菜的可把玉米鸡，三不先就要给接了呀。
0: 啊，你人品，啊，能说呀？他店家给这个国送的月饼、焖西瓜呀，啊，你不如吃人品，说是春年一年米多，说是这当然前辈，啊，你至少打几天吃呀？天了呀，让人谈。 티드 괴자나기 지구 쇼힝
1: 타상 다콘이야 푸바산도 차샤비나 암라지고게 다경월이야니 참삼 암라 흡수모 되고 되지바 아니 지신하기 러스기단티 부부 칼님 버치고시 제장 양안한 소 티나로리아 법부님시 마부님시기네시 간다티 토리아 아 보고초다 님시치아디 지 마르마르단지 부디 냠디기 초에 나리아 주야리아 안티웨가 니티야 버치고시 다발라도 차샤비네리 초에 나리아 다치 심용제 주요제 김상로소리아 토나나야타 부부다 님식치아기 겐지딜레치 아 님보리아 겐쿠로치아 주발 아니 발라타 암라 님보게 부부디 차롱리아 지다치 아 님슈 체비나 아니 부부디 원의 차샤비네 된자가 전화디 티지게 야주로 시바 안 티균도 이네레 다치 나난 조 선주고 티지기네시 타는신 티티신지리아 아니 치료기 최고 카나쇼야 냠데고 최고 팀진나쇼야 컨트롤 냠게 부부다 님보 잼세 그랬어도 냠아이네 당한한 소지 아 탑지고 러시아 라브발 제마조 그거 만보여 시바 다 팅상 보고 이네 나난 조 다치 신카나야 준차베 지리아 고리 겹차스는 정부 소임에 하고야 메드 컨트롤 셈난기 동해 대해서 시에서 요마시바 최상이는 아직 야 키랑게 저거 정말 보고 나냠게 보고다 잼스야게 그거 망스테지 아 부디 소스베 야 주샤베 남부시 요마시베 디네 마 데르초지 아니 가나 주지 응규진 부터니 부디리야 럽스게지 니 럽지에 처외나리 이내리 아지 럽저 핀주다 아지 저튜 요마치야 럽저 핀주 석시치야 냠내치야 팀제에 가리야 지다싱가나 주제구이 망스나지 부부티기는 아 봉 미신다다 냠제치야 알바래 비지치야 팀제 체제다 균등기 지 랍다기네지 초보초모이네지 팀제게 저와 주야리야 나는 지다야 럭교치고 봐 팀제 체제다 부디 지소 진진나네 마 아, 天涯的七天起的牛牛主要给你去提出马天不切过的我拿着旁边场面问给人家什么什么事都是的当然去旁边那么去不住了呀松中起亚他不住了呀几个老师永远的得别起都几个南北给老师永远的那不住错休息最为密集的呀可不行呢你不住的青春基础高了呀几个起都三百过来卡不起卡住的现在呢杨金来给考了呀徐文能行过一个南北托你不住错起的呀乐呀他不住错起的呀忙怎么几个起呀给南北
0: 托尼，老师提对难特别，是我认为的学习呢。那你个年纪级别能听第一年的，听见最近呢，你都距离那边是我学习。咱们的立队提领给，咱们从这个上面到里才能彻底级别能听恰张徐初松。提领的身体是不是前个能听给准了他，不算正对了谁？我能从这边里才能养家解决不起。听见，学点结果，学点结果。
2: 新的鱼缸品种严了鱼缸及鱼品上涨，国的统计处严冬来接。品种的严度，比在托位偏接近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严了鱼缸。百威比拉基凭借东芝龙阿当一个，研究电商面板，高速三档塔桥王朗的永伟，珍惜明顿秀。百威比拉区的，大陆的桥王朗的永伟，明顿秀，珍惜的嘞。

0: 세링게리아 슈규탄 쳇시 타나신 탄데 안주 차조 용리아 슈규갸라기 탄데 다치 사고 콩글레센 카나리아치 세트 슈베 탄데 추고 다균테기 탄데 로라 망고치 안주 레센 태동 카나리아 남제이는 내가 남소야 다치 녀랑부터네 양갸 치 송년 탄 데베고네 제시규로 슈이 레세기라 로로탄어 당동만 안주 디르샨다 다균 제베 난로리아고
1: 且卡松所处理了，
0: 类似
1: 。从些经济下去，这里那老嘞，他的那是农具，春农节外搞不熟呀，地卡来这里，卡隆个地，张三些呢，给你娘娘提。别那个那组叫了米，今我也都不要吃下边呢，太多忙不得，他能行卡熟嘞，这卡隆咱们没别的这苦用那里对上吧，鸡蛋卡来给不完了，
0: 是卡来熟些。
1: 那地前那个那组，这啷个给卡熟嘞？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kīche dōsu tsui mā chūgwa nā nē kō ān kō chīk tabdar shi tā.
0: Rēi nā. Hō dūk shi, nī dī sīng kī tēlē tēgē tēm nā, nī zāng mā chā bē kūr shi, chilo tēgē.
1: Tā chā nē kō nā lō lī yā shū sīng tō bā dē tē gōr bā.
0: Dē tē gōr gī nā.
1: Lēsā, lēsā. Ālā
0: guā dāng zū tāng tā dī shi āchī, pū kē bē shi mē bē, dī zāng sī shī rī. Pū kē bē, pū kē bē māng chā sā sū nā, dī nā lō lī yā tāng tā gī nā, tēlē gā yā kī tāng tā kū nū bī chū mā rē,
1: kio
0: chū rī, yī gu tī kē chē rī shīn chē,
1: mā
0: zū tāng tā kā rē dā chā rī, dī sīng kī tāng tā dūk sī tā, kū tē lē nyā nī chū mā rē,
1: kī
0: chē rī shīn chā sū nā, kū tē lē tī kē yā mā lā nā lō lī yā jīb shīn chē,
1: dūk chō lā nā chē. Kese di sabu shubu chi inbi cha xa nirba ki la. Da gyo rung rung di tala jibji, inko singli ya chi. Rimshin di ka chair chi. So di ge ka chair chudu zamba, ane zangwa di ge dinali ya kwa nyamu tu bche je, ane di ya
0: nguwe
1: dungu nguwe di ya jibji. Ane ma la chugo ka ma la ka nali ya, ane zogbo sugo rwa.
0: Ane ma la na lo li ya jik dakwa cha ya da, ane di che uduwa.
1: レセレセ。ディアンセンスチェゴドイラ。ダセンディディディリバケラタンで、チゲナチェナ空心滤芯器所。レセレセ。ただ先のがなん。ファドンジ。空心滤芯器。レセレセ。ただディダギランズディチャレ。チジョケシュウナ。空気滤芯器。お。空気滤芯器の、あのディラ。モジェナログディ。レセレニャニ。レセレセ。ナロミリアディ、ソンケプチャ。クニノビチキキャンレ。お。ただディナマラグディチェ。
0: レセレセ。オディジニーロ。クニチグリ。コトムナロギタンでカロニウムチセディ。ガナズランゴギコトムナテニンギダチランゴタニゲツベミリヤダチカソレ。ジェミカロンダ。カロンダ。スブデタンスブデタンギャチピヌティンゴルバル。ジェイナ。タディナチュゴギマラカリナチゾポマチャヤ。ジェイナ。ジェイナ。オンレセレセ。マラナロリアジキャルマリアタラガルドダンシュクゼ。
1: 강원도
0: 시대야 치레세레세레.
1: 오. 다시는 디지털 로지를 지지하고 있나? 야면은 컨디션을 고치세요.
0: tunum jiad be go ma deb che ko yang yang si jeb na yang ko mala sung gyeop jiad da di do lyang pyeon sib do ri
1: je je je la kan san da lang go dang se ko ryu ka ji jung go ji te de nyu nyu che jung jang ma ri ba la
0: je yin la
1: den je ga li ya ji ling a dong da
0: ge dong bo ru li ya
1: ge dong bo ru li ya ji na
0: zhi ju yin ba sam jo ri
1: de ne ka ji ga so ji le de din je le ge go gu ju be so lo ya me na chuo ge ji ta ren bu din je li ya ge go du zang ba
0: 직태도하자만고로 봐라. 제 대대선상 디급이야 안지단지리. 다지단에 길라나 약초종능아동 면제리 제리 제도는 야월이. 고송급 제할이 안 캐시고 그리. 제단은 아주 지 가수래 디르디 콘센의 신은 곧 챔버쇼래 야면은 참벌어지래. 천염제는 길라 디리샤 숨게 면제리. 오 레세레세. 그 쇼디에
1: 단단주
0: 특주인 연신교절이. 디디 누위교슈들이 빈시라 도마리
1: 레세레세
0: 나나주 지단의 징니간이야고도
1: 레세레세 다친고 권천부 슈마르지 봐
0: 제이나
1: 권천부 메론 카레스스나 추고기 아마츠베 말라칼이야 지 가수레 지 테두 비게 지 머싱야르 봐라
0: 제이나
1: 딘테기 지 가수레 비 카론뉴지키
0: 누위
1: 야고 슈첸부 튼고르 봐라
0: 제이나
1: 레세레세 로로로 타보디 겔라디 오즈나야 디 디르바당 나수 지게네 슈나
0: 공기 누신치
1: 세 나수 다치 벽에네 슈비네 컬롱기 직 덩니지야
0: 비지
1: 닉사게 딘 제기 요새서 부치르 발 레세레세 로로 겔라 니부디 카리나
0: 니부디 디나 나조 튜눔 지디오기 단다 닉소 치오마레
1: 오르르르
0: 디
1: 레세레세
0: 디카니르
1: 로로로
0: 자그지다 연 슈구딘 데쇼리
1: 오
0: 이자 망체아시 다니마 디리 닝부디
1: 오
0: 노래 다가 요리 오
1: 레세레세
0: 자디 자디 나로리아 바고 자제 미슈 나로리아 코다 지기지기니
1: 오 레세레세
0: 닉사 제아디
1: 제제제
0: 디나 로르 슈치 안 딜레야 딘디시리 다디 닉사디 안 칠로 텔레다 안데 요마리
1: 나나주
0: 다 배찬 배주 단단단 그 나로리아 단다 말락 나로 접시
1: 어 자십시
0: 지 자단 잠사딘 교육 시험 말에
1: 어레제제
0: 차단로 디나로냐디
1: 어 그 비게 덩니지
0: 그 니소
1: 지금 니우지 사시고로 말
0: 데레야 디리 튜눔 그 가레지
1: 레세레세
0: 배 차단냐디리
1: 제제
0: 난디 인지 어 체 넘스고 어
1: 제제
0: 다게시 디 체 말로네 야 단디 고나 잼나 디 도거레
1: 레세레세
0: 디나로그 제시디게 냐마톰나 이 말라랑 촐라 좋아하는 거 참 보지
1: 오
0: 디게 제쇼지리야
1: 레세레세
0: 나 디자디는 군이 니제나 나로그 단데 금진직 부직견이 디자디 디리
1: 소프트만다체
0: 소프트만다체 코라라니야 디요리
1: 나로그
0: 가쇼죠 단데 먼저 시쿠디
1: 오 레세레세 소디요리 소디요르 바
0: 홀 제제 디는 칠로리앙 코라 칠로랑 좀지요리
1: 제제제
0: 제좀지
1: 제디
0: 먼저 단데 디리샬 촌음 제데르레
1: 고이지르르제야지르샤 제르 춘음 사업지 제서투장 바 추고게 말라 카나리아 춘음디게 교주거 봐라
0: 제이나
1: 교제 추고 비게 손만 구지 달베급리야 튠베 단데 갤라가 송야게 가래 작로스 내민도 고비게 지
0: 즉시
1: 디딘게 오셔 봐 되게 탄주디 춘음다 칩지도 코나리 심주거 봐라
0: 제이
1: 아 고비게 냐디거
0: 그 자자냐데
1: 아까
0: 안 고바 디치드든 디죠 양고 계시 교른 거 맞이다 배샤나 체시 말로베데나 영어나도 디시리 메다지부시 차가는 시치리나
1: 제제제제
0: 그 드라마도부시
1: 레세레세 뭐 제가한테 차도리야 다올라슈닌키 차도스도라 공가 계란 공감사 계란 고단이 소치 송기라
0: 노이나
1: 디 타데 지게네 슈나 류신치 뭐나조 타데 벽에네 슈비기나 디르바기라 당사 제사로 바기라
0: 제
1: 디제제베 제 송고도라
0: 나리 나디 어 디르샤나 나도 다고 류신치 지고 지게랑 쉬면 류신치 사디 어 잘라 직지고 말을
1: 제제제라
0: 그다 말할 직제 암 단도 말아 나로네 말할 칠록디 롱기 직제
1: 제제제라
0: 아 눔기 직거리
1: 어
0: 디네가 나주 뭐제 데그룸랑 단다 나로리 직거리야
1: 다체는 모터사디 미 소고 차제레 비게직 테듀가야디 망고고도 그러바겔라 라좀 미이비네 직 테듀가야레 카레지 갭션 도고르 봐
0: 제
1: 다이네 랑고르 차상 탄데 콜리 갤라게 디르발디 칼룬기 칼룬늄티기 가레스수나 탄사디르 발라
0: 제
1: 다 탄데 송야디 땡야게 트눔치 트눔키
0: 라리
1: 탄사기 니사디르 발라
0: 제이라 레세 테네야 디슈라나 모제 나롤디 야기한테 탄데간주 디다 지금 다가다 지금 직경래
1: 레세
0: 고야 디리 어 모든 나로 단다 칼롱
1: 어르르
0: 이자신이시
1: 어르르
0: 공대비시 우리 전란다 단다 아주 장란다 되잖아요 칼롱이 매벨
1: 르르르
0: 디롱이었어 디다니
1: 디다 지금 그래 로로로
0: 가슴 저러셔 이게
1: 다디 단다 춘놈 지외 겁이야 즉 텐시 지는 야고 어르 순순하게라
0: 나리
1: 박된도 제 랑고 타릉보다 즉 태두망군나 교군에 쿠르유리가 되제 쿠르유중 조거든데나니가 교룡 배추신이 있는 아니
0: 양스 질리숨도네 나도면 제부르리야
1: 제리지고야
0: 지 저러지 유차도는 그도 진의 야오리
1: 다시는 춘놈기 당사

0: 닉사기 요체치
1: 안도 눈이 예배시고 어디 요리
0: 어
1: 다이 만나주
0: 로그도 저 요말 봐
1: 로그도 요말이
0: 레세레세
1: 눈이 예배시고 찾아는 디요리
0: 다시는 눈 나로리아 메시지 로베가 로데부체 로고르 대치네 눈기 즉 가르쇼레지 괴쇼체베 랑고디게 규중부 던뒤 잠바야 다데 닉사딘체지레 양코지 진우스팅고 요시라
1: 제이라 근데 직디다 드네 단다 코 리니어리라
0: 레세레세 다른 게라 권은 소야기지 춘놈기 닉사시 도와라 데다 탄데 칼로늄 쪽 닉사티 디녀치 랑고 폐취 집에 급을 야수수다치 랑고 닥균시도 통배스로스도 소나르스도
1: 제나
0: 데이네레 게라 탄데 소야기디 놈기 닉사시 도와라 디 녀치 토나 제 추메베스
1: 디르야쇼 도스라 망차스 디르
0: 베나 나도 보샹스는 년 랑고 권디 로 주즈시 폐주 담블게라 예텐데 즉 나오체 주민도
1: 어 근데 디리긴라 찔링아 팅아시 어 팅아네 단다 어 단데 디리 티투 버룰이야 디리 제톰네 야고리
0: 다시 내가 주스 단 자원의 진용호로
1: 데디 길라나 저로 쉽지리 어 먼저 단다
0: 이게 저버 차는 아니 즉 저의 균대 가르치고나
1: 저의 균 디리긴라 단다 대기라 네 캡스 누엘
0: 레샤레샤
1: 디눔 먼저 단다 디리 말아간래 캡스 치리
0: 哦，对，农牛，对农牛干的有肉来了。
1: 地里麻辣干的有肉来了。麻辣干的有肉。是，俺就那那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
0: 키야키 요제 컵디
1: 가주리
0: 디 가주어
1: 제이나 디 가미네 나즈야 말할에 슈크메다 데르지게바 라바르도 디슈 다 나로코 나 인지 말아 나로리아단다 또 고치단 디데스란도 지주게선 란샤오 조공스 여러 발
0: 티리단 메지단 눔직 저르바
1: 어디 야구치도 말이
0: 어 안에 최고 고슈 메베소
1: 제 데르시게바다 지 슈크쳔바 메오 가는 거지
0: 가나
1: 디데스리라
0: 레세 레세
1: 노
0: 로로 안겔라 고다니스 알레 후네토스로나
1: 노 이로로 도시

0: 퇴경 안츠 랑골 동안이 떠나시르 지롱 랑골 닥경기 시제 야보마게나 키랑 칼로와 첸텐시르 지롱아
1: 퇴경 안츠 랑골라 지제 야보툼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툼나 키랑 체당된베 칼로와시 칼라인
0: 랑골 닥경니제나 피타
1: 디네 왕차 댐비 댄슈 권준규 키랑키 균디에르니기 랑골라 닥경 체당네

0: rung pa chimpa yin na yang chik lula ka rimshin chi kun dewa yong sun nyam che yin je gyun chan nyaga chimpa urba
1: zi, tanda gyun chun ju che ni ko da duri je dan demne nazare gyema sun na cher duri
0: zi le se toji chi gila lo an gyala tanda le zen juk je ba gama duyun zi zi le min du la
1: ですね。はい、じゃあ、こう、クセプナヤが出てるなんというんでしょ、それな。ですね。ですね。で、今度はその、単体ディッシュカレーだ、ディッシュシュラ、ネクサチにし。ま、ディナロネがな、ディッシュ。あ、チジュゲシュムな。空気流進地。カロンギティ。で、カロンニュムチキに差だわ。ニクサティ。で、ディナがな、チュヌムチデュゼネ。だ、公里地団、ゲドネチジボロリアの、チュヌムジデュゼネ。ニムドジ。で、ランガ、チ、だとは
0: そうだ、んで、ランガ独茶雲、テルマンゴ雲な、あ、にえれじなね、おど。お、たそうで、ただ、ランスを、てけランゴ、ピチュタンベ、グリムチュリギャ、クロン、ザンマザンダ、ドキュンマンル、わけら。ラレギラ。で、レジコンプシーゴルバラ。ラレギラ。ま、し、キャラソンヤがたんで、チェンシティ、チレシャポジルマ、ドヤ、ランゴソソソ、ミソソシカソレ、ネダンテグマルバラ。ラレギラ。ディラチャレルバギラ。レギラ。ロロ。てに、ディルシャラナゾ、コンディアルシンシ。
2: 제로뉴미지기어제로我这拿落的电单米克隆的哦这这第嗯俺这叔叔的电单里啊这团团熟悉不想念你看你看什么手机的生意了来塞来塞可克隆的肯定用过是那个拿出的那应急拿落的挺用过的哦第二把蓝光拿里啊这修车队长把长路单呀这修车队长把长路单呀这咱们拿光拿里啊这先要么就去铁队顶着长白格路杨奎把这接住呀
0: 人对不对？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 다티 근데 다다 자원에 삼아 고음도 있잖아 뭐시 칼로 닝부지 있어월데래
1: 나리
0: 제제제라
1: 드니 디샤 이랑난 저 트눔디 트눔디 다 어나 트눔 제대로 인지민지 지리
0: 제발아
1: 어 하나 너 저 돈아 베 간데로 그래 나와시 라마다야디 숙세쇼디 디리샤 아 지저게 쉬면 공결리신지다 공질리신지디
0: 어 제라 칼로늄지 긴사디다 단데 디르발라 어 트눔키
1: 제
0: 닉사
1: 제기나
0: 지요르발라
1: 디 마레이나 근데 디 어 클론라지 메 말라 집세
0: 카레지
1: 어디다 나 좋다 모든 나로그 되나 카레지
0: 어르지
1: 어디니니 인지 제국도
0: 제제제
1: 최능이 되나 나 좋다 나 최능 제외가 없어 인지 모두 소셜 팀에 줘 인지 인지 찾아로 지그리기나
0: 저발라
1: 노
0: 레세 레세 다다 콜리아디 랑고 담베 규림 틀리아 직 더시게비 김선 카레체 손님키 자로 콘기 아이캬나가 세진 넘바 토지치 고츠스제 송고도
1: 레세기세
0: 도시라 양자디라 람디 주신우 로겐라 탄다 예 콜리아 슈문던 신 미수 부추니디 할레베 다카르슈그레 뉴욕진 친구 심차보든 저지도 동안
1: 나래이나
0: 대단 뜸베지 랑고기지 추고기 말라칸의 슈비기네 다시 밀루비 춘이다 용성베 소로시
1: 나래이나
0: 그래서 소나 진네 뉴욕진 친구 니네 그래서 소나 차탐보 갸친부 띵서부 송마르이라
1: 제이나
0: 디렌주 잠바 다시 레젠지키 남도나리아 차상 슈스는 다디 용성모토부지르 바이라
1: 나래이나
0: 차상 나나주 다시 메세징 부르리제 모퇴니야리 세상 견학 은식을 했잖아 대외 십진 차오다 대외 개별 남도 남표로나 수인
1: 레세긴라
0: 도시셀라 한텔레센 도시에 다 주동 쉬나나
1: 레세긴라
0: 레세 나나주 레젠 생긴 키 단다 생긴 용다 단다시 차도리야 레젠 생생 낭신베 차도 용의 규칙도 도시치 나나주 레젠 지메나 양격 제일 수인 도시치
1: 수리제오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변종 롱친 년치 리후기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냥다니 진수부
2: 변종 롱친 년치 리후기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냥다니 진수부
3: 싱글링게 공감상 테린이 변다 숨비에 최니슈 듄타 지능아비에 최줍시 레사 푸부시
4: 팅디 레제나 슈규 낭튼조니 왕준전키 랑요종 등위키 초용네 팀신 변종 경외 원팅간타 니돈 야미니 생르 치튠 팀종 세슈 총도 조교 난외 거타
3: 선규르 최고 체제 폐규 럼규기 푸규르 사바 셰베낭 테린 바위 제지리에 튀럽기 냠상 응배 거슈규
4: 감스덴키 비징토 개컵 류제 직협 주타 중앙 롱친 년친 직협 리공키 운진타 제자 슈베고
3: 랑정기 지조 겐송 가이 협수 균두 레소 담바타 니조 규림 덥데로 당외 고로
4: 녀도 야민 뉴스 초르 정용키 레리 롭스 치구 사워 하살 베고 초베 고서인 샴라 레센키 낭튼 십즈남 세로나
3: 니글레군이 네주베세 제제 줍시니 Rangyongjong Dengwegi Chua Yongne Timxin Pyeongchong Gyeongwe Wenlian Gangtang Jelunyen Dong Jamin Nishu Zeng Lue Chedun Timgyong Seishu Chongdu Chobtang Rangyongjong Dengwegi Shuji Wangjun Zhenggi Chongdu Chogyongna Masye Songxie Gyanapse Kongki Xi Jinpinggi Timgyong Gongba Lagdar Tengyue Tachikdu Chedi Tanzam Jugyong Maladang Jugyong Nuba Tinglepjindu Gyurwe Chuzie Toro Danyan 秋节托为清江平江组织护大切不谈清江给早点组谈恩巴电波铺了片不借给严肃女巴压不断念记者人路听了不进给平江三八组织人查借清江给严肃扩团切割别年数闹事从地托今年段家面你是三个罗罗却要年清新培养为连接年数谈创建党四个卡机谈这月前别跟国罗罗作月 팀경체주기세슈전바탄。今年段下面你是资助老年，今年段下面送助老牌的팀경平种组织级别，拉达的车都不写把算计一个了，最新那么些。今年段下面你是资助老年来段规定干那不些。王军正气，当地创建交接把草村，陆军习近平给苏新能源党中央去，却用年清新改革车具贴。 却用习特区规定那种年解决了规定那么谈。这个书记习近平给票给两段来测定通勤那年，各个开进听完那点，确认差别当给票用解决点给那么谈。电力谈票给健康，谈咱们都不解决天津学科生学年，有人得给他表达空白动机特区密切端的。 按照票给两段也不足够了，段给给卡着三段那么谈，细节细节是可段那样。让江江当给村民操心听就不操心，让江江等会给习近平给村民广播谈。这个书记习近平给票给两段过了那边各个开进，第二三边当给票用这句接拉到了团结年点前年。 天津是团结结构的媒体，听说日本人不欠债，欠不谈，吃得日本人不锻炼，听说他决定说不去去教唆党团。人家估计两级别，听讲给多些谈，听讲其他了点呢，两段他就谈，偏给党员女不运气没把他切入党话，人家申请立功给。
5: 四段清新工具初级军舰没把它拖入当地，两段卡清江建塔、千里江、千点江皆用够了，却用两军队当刷切的。清江给冷兵团，接触人路听得不进去，平江三八组军签约结束不是。王军正气，团长每日四个人别平江天宁，一个给团长九江七十组人别，七十个从来拖入当团。 电给你给他最人心给团年了，可顶十不浪的。宋江你他几多特别千年，习近平给清江广别千里党团别麻辣谈，代为团年六零给冷着接了可顶十不浪托，天南对别千里党团别几点到我谈，得么我空多去不切克了。三六日寻到了这不谈，六零了组织两个人军队动啊接切滚。
3: Tianjinshi Tianjue Chagura Jitgura Chargueta, Timgyong Pianjong Zugura Gwende Dinti Dania, Timdara Pue Gyungyute, Miri Kage Mangzwagi, Timdun Kiwan Sungyong Chibata, Miri Tundila Gwende, Zhongwa Miri Jigdun Chagwa Zugyong Chagura Dinbe, Nguyuki Tuni Kajinla, Nguyen Dingsop Chibata, Tianjinshi Tianjue Tubgura Gwende Gwende Dungyute, Timgyong Nijita, Gwende Gyanlin Swatan, Kache the Mabe Nguyen Dingsop Chede, 팀경 라다르 체규대 표경당 표디엔 표다르 제기 규림 시부로 켜바체니 팀경당 규르제 폐계 띠닌제 편진 튼주르 용교로 대회 낭진 제디 변조르당 지조 폐계 동규 팀경라 뎀베 랑자 사바 윤제 메바라 공타 미마 망조기 팀경라 장비 저와 강례 공급비 니수 농시 왕준 정기 팀경기 탄잠 주기 말라타 주디 뉴바 팅럽 젠도 체든 추규 윤경 체니 추제도위 팀경 표현종 조정 후다 제괴신 지용기 계가 변자다와 변조 체니 팀신 카데라 원고의 제비 특제 타지도 체토 제리 젠게 람스웨타 균남진 대신 팀경 젠기 도시토니 典林 송경 레드윈 대 균디엔타 균투 투바 시림도 튼규 투바 제 제바마세 Tierabsabie, Feng Chao Yi, Nyam Yong, Gun Gong Tan, Tarbe Dongwa. Sum Cheba Sum Gi, Lege Chada, Tuzan Sunni, Jizu Yong Su, Ledun Dubdu, Timlu, Shir Sung Tan, Nechu Chedu, Timgong Chua, Tunda Judu, Timla Dunguba, Ganda Tugdu, Timshin, Seyue, Naba Shik Chabatan, Chuze Toye, Timgong Gi, Chuze Toye, Denja Gin Sung Jenny, Yurin, Degue Che, Mengshi Dimbushi Dingue. 中华美丽集团草别都是电波路组局军将切断美丽团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队亚队军 给去路列段随意老中堂提炸切脱都写送给老所比较军南监督给我切的清军了送脚堂清明了高东特进了电话新军了电话捏算了东地界千年去路铁工西段电力用脚了送脚他几多切割清明便就了这岁了即送虚脱便就了列段给去年人心了女金起诉切了断堂西雄党穿不了松枝他们色切的清教呢从年给苦有上学银别都写定组切不谈母体从年给苦有列举千年与不党蹲的吞给女婿萨拉玛撇给当年萨对天天吞列给新户的切脱萨对边就了北大空别永久的观点当个清信给他们苦有了松江切割的兄弟革命给他们苦有给清雄老庄堂拉达年点切的我就怕中毒给他们的你人当切血堂研制继续定修切血所这年给他们苦有了单动清雄的切血切入单托给他们苦有了定状堂接不接别蓝水推张水的切主拆举给拆举给团年中央给他们苦有松脚大学的促进给两者切别两段具体切割了他们真切的初级托月结个给他们先别给托萨军脚所动个但咱们社会拆举组织其实切入当年他的他的党盟主察觉了军队丁十党的坦藏盲作给团结党超越差异的坦藏盲作给团结党超越差异军队连锁当年差异定令给坦藏组军切割不谈明码早晚了金别偏见生息军脚前年盲罪克攻给青路科追车秀切入动谈娘先错过了青金给松脚车秀切入动话盲作年长给居居年不谈与松给年段居地丁十切脱清山举开了电力配给东居各年四月堂盲嘴叠着七楼当地基础占领场地跟宋铁卫压不千年美丽卡给盲嘴给通南堂济南年家那我解释都当给别人宋老师王军正给当给国体育体却有年清新平壮将为西街跟宋金列给跟着年度当年邓卫给卡着邓金堂即用妥当就是了军队天国解决了他们今天前边估计给你们抗烈端个不谈杨大别是一段连接到我做不谈狼人当年老将老师比较苦个不送的 国际连接别沉重了自动弹沉入了区域国的沉重拉链接车局的落实弹梯顿切地沉重给孟西托捏顿了森西弹特区定话连顿主播界切地却用年沉行平重更为连顿车拉别四顿连接大约努追捏顿十年森林当顿别沉重弹沉局的年波熊掌沉浸孟用沉送界车局的关键动作 沉降本家族降车修车的大年当当结合密码沉入接了拉萨南大前几期沉降连段本家所用户的阶段需要用年沉行平重降为规定卡团大度区域建立切割别年数闹事燕京海棠来交到七零工会财

0: ཡོད དེ དུ དེ སབ ཆེ ནས རུ རེ ཐོན གོ ཚོ ལེ དོ ཐ ཐོ རོ དོ ཐ བེ ཤ ལུ ཁེན དེ ཤིང ཇོ ལེ ཐོན ལེ གི བུ ཚེ ཐོ རོ ཐ ཕེན ཅེ ཆེ རོ དོང བེ གོ གོ ངོ ལ ཤི ཚུག ནས ཤིང ལེ ཚེ རི སར བ ས དོ ཆ ཇུ ཐེ དོ ཆེ ཤི ཤིང ལེ སོ རི ཐ བ ཐ ཡང ཚོ ཐི ནི ཆང ཤི ཆེན བུ རིང ལུ ཡེ ཤི ཐེ རབ ཤིང ལེ རིང ལུ ཏི ཤེ སོ དུན ཅེ ལ ཟེ ཉམ ཅེ དེ སབ ཆེ ནས ཤིང ལེ ཐ ཆ ཅིན ལེ ཏ ཅེ ཉམ དུ དུ ཡུ ཤི སེ ཉེས ཅུང ཐེ དོ ལེ གུང གི ལེ ཤ དང ཅེ བེ ཅེ གེ ཆ ཅུ ཐེན དོ ཆེ དང ཡོང ཅ ཅེ གུ གོ གི ཅེ ཅ ཤེ བེ ཤ ཅེ ཅ དེ ཤེ ཅེ ནང དུ ཡི ཤི ཡང ཅེ ལ ནེ ཉེ ཅེ སོ ཡོང གུ ཅེ ནང ཤེ
1: སེ ལིང གེ ཅུང ཐེ དོ ལེ གུང གི ལེ ཤ ཕེ ཅུ དང ཐོ དམ ང རུ ཡེ ཚེན དེ ཅེ དེ ཅེ གེ ཐོ ལེ ཤ ཧམ སུང ཐ ཤེ ལ ཕོ མར ཏོ སོ གི ཆ ཅུ ཅུ ཅེ ནིན པོ ཅེ གུ རེ དོ ཐེ ཏོན ཅེ དང ནེ དུ སི རེ ཤ ཐེ ཏོན ཁ པ ང ཅ ནེ ལེ གོ གེ གུ ཅེ ཆུ ཅེ གུ ཆུ ང ཅེ ཆུ ཐ ལེ གོ གེ གུ ཅེ 初级古初我你苏米巴塔三年里拉萨重机成关区卡拉拉东南国大安唐波让用用列空列团托的聚集即列国际熊列康日度当初提醉你列给你们阿追去最古坦切个内中一坦切个帕塔其追去最就用阿坦切个内就给帕日下铁团铁过你用铁道列空机列下坦这位这个切最仓吗铁团矿速度巴塔西这铁团南团抵达日下 당부 레샤나 되킨 사장님의 지라 하사 총기토 게르키 되강 유밤 양나 레샤 신 유바티지도 니바 레샤 신라 유르완 봉마 동와타 양나 랑가르 제부갸바 숨바 레샤 키 추제 탄지고 규루와 시바 레샤 페제네 지게 침게 키치고 비와 나바 레규람 양나 레규룽 예수 데네 레샤 죄베 차게 메종 튜도도 레샤 네마베바르 유진 함숨 제바 주바 균진 루트 메바라 레샤키 칸람 양나 딜레기 진바타 추진타 로그리 소마제바라 다와 추옌신바 듄바 레샤키 토담 띵비 지수 미체바 게바 레샤탄 제웨 지게 차주 신다리도 제유랑차니 당도 티르튼 체긴키 담바 튜니르타 루튼 창샤 토네 코니 코든 차구신 티르튼 체유키 드네타 지게 튜무 제유 방다소 치마치신 세부 지고벨레 준소타 마니 카요 차미중 티네 므미토네 티르튼체나 므르 닥트시규타 티르튼체겐키 체진타 티르튼 낭튼라 바산치규 인신 티르튼체겐키 침튼키와 송교 죽도 티르튼 쿠니카 딘비브시르송 토고타 십시르 탁주시규타 지게 자주신치 딘비브신 제유미나타 티레쿤키 긴지 다데등규리도 생각나면서 변종 뷰루 수리롭자 침의 튜러 멜로디 튠조레 튠촌도 초도 티고르키 시대낭 튠치린 튠조블라네 모르는 거지
0: 생린제 예찰 변종 뷰루 수리롭자 침의 튜러 멜로 튠조레 튠촌도 타 카탄베 라렌 롭티 댄시 기겐치 모 직존젠치 소종촌도 하사 초시 정원체난키 라렌 롭티 댄시 긴고바 타 롭티 기긴 대신 갤럽지 튜미치 미 순조하잔 촌도 죽네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ལོབྲི ཚན དེ དང ཆེ ཤིབ ཆེ ཤི ཐོས ལོབ ཉམ དེ སོ གི ཐོས ཤིར མིག ནས འགྲོ ལིང ཆེ དེ ཐེ ཚེ ཅིག དང ཆེ ཤི ཅིག གི ངོ ཅིག ཟུང ཅན གི ལོབྲི གི ཐུས མོ ངོ ཅི ཐུག ཡོབ ཤི
1: སང ནམ ཚོ ཐང དང ནམ ཚོ སེན ཤིན པེ ལེ ཅན དེ ནས ཕན ཅུང ལུང ཅིན ཡིན ཅིན ལེ ཁོང ཕུག གེ ལུང ཅིན གི སང གི རུ གུན དེ གུན ཅུང ཤི པེ ཅི ལེ ཅན དེ རེ ང ལེ ཅན ཡིན ཅུ ཤུ ཁེ ཡི ཤི ཡང ཅིན ཡིན
0: ང ལེ ཅན ཡིན ཅུ ཤུ ཁེ ཚེ དུན ཡིན ཤམ ལ ནམ ཚོ མོ ཐུ ཅེ ང ཅུ ལེ ཅན ཁེ ནང དོན ཁ སེན ཤི ན ཤོ
2: Sengkyo karso sewe, thangse ki karko.
3: Yangka sechwe dewe, gyanyang ki diku.
2: Mangsoe thone lingwe, mangsim ki bwecha.
3: Chowe nyumgyur mwenwe, gunse ki thora.
2: Tadakye ki, sensi badini, penchon lungchin yenchen liku, pyoge lungchin ki.

생일링게 감사. 샴라 편도 숨베 치니스케 진능아베 치지영 님께 남신원의 수인. 정민지 칸킬로드나 트리니 편도 숨베 치니스케 레스바사 레초 다가 남주 중주 서주 최친 베비 조와시 뒤다 남지에 유모 당도 고초 파디 아주 진십콜 치주 림신 타진콜네 라라

탐지했라 신장 파피기 나와게 쿠심기 세물 진작이 다오의 골김 더강기 크잉수 레무싱 자외투 티초기 닌시러 르디에기 구양 첸잠시 낭조 디가니 다오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치게르슈베 퓨리빈데 남바탕 점린 사초카기 퓨게 롱친 생게랭게 공캄사 단달랭게 추 생고초베 리첸디니 편종 롱친 년체리 콘기 치초 퓨게 리첸 중국 편종기 낭세 리첸 내초 유고 리첸신 나남총 얼규신 내초 유고 리첸나 편종 총와 가주치 나 리첸 조경슈케 메마조메긴 생게랭게 강종 사투 사초 강사르 지투기 배바신 미남자 장아키 직디네 니레 세바신 전잠 니외워 자주 우신도 추베 총키네 마튼디 정충 캄기 최토 조나 박비기 초안 용료 제바조케 미하자 망보 요시 펩세 사천 원네 타니스네 셰비네 하세 니콜키 뚜룬타 딱지 추슈솔라 디게 캔덴키 조세 너유도 펩디 정습기 초안 용료 제스 유브타 야 타진스네 셰비네 닌치타 토가 시제러 속소 내착진타 이통원외 정충캄키 리주진종 용료 체바조스 요신 나난초 능군례가타 초외 취초난 고코디 군년 쇠로 매배 민남김원의 셰비니나 뒤추기 콤바치 재난제 자주 우신도 취배 총키내 마튼디 정충캄키 최토 조난 박패기 초안 용료 난디 치리 유고타 양나 내제리야지 펩토비기나 近年 수보편도 유타 니네 샘캄기 디탈리아 편도 첨부 요시 내초 유고 리첸키 나르 슈켄 초다 칠리 피켄 창매 구수리 이섬 나로시 슈규타 더통 칠리아 피급 랑랑키 주미 토탄 라기타 균토 람파 토코 웨멘 탄 장원소 넘규마니 베나로시 슈규마세 군이 내초 과 피비기네 뒤탄 남부 군토 람파키 짐주 딘자텔라 인치 토나나로시 첸규 슈규니 내초 유고 리첸키 군이 유고 패람토 디탄탄 조부용웨 눈두슈군이

0: 디 공주 공전을 매벨 공주 공전 칠 쉬움 두갈 친 머슈단 디 어 치디 소트나브선 소자가 법사오 망소 망전스네 망소 망전이 디디르지 않 다데 소자가 비 뒤기 기디 슈람 춘주 두갈 어디 뒤응 디르샤
1: 뒤디 소자가 법기 사오 망소 망전이
0: 방수를
1: 쳇 방수를 쳇
0: 아니 대기업 대지기 와래 다른 간주 갑자기 내 동 말에 비내 지인 무슈 들에 냠 충 와래 디 수일에서는 망소 망전이 부 티디스에 망부지 방수를 쳇
1: 알았지
0: 단데 강강디 내 주인바 티송 대세를 쳇야 디 수일에서는 티디 송제 단데 김신 공주 별
1: 대지기 맞지베기 숨버지와
0: 니부디 간에 마티니디 치수디 제 방수와디 치수디 제디 두고는 간주 준비 결어디 페이지 쇼 치슈디 치므라 방수디 방수 고이네네 방수 치슈르 잘 치수디 제 방수디 아니 디워디 치도송제 야 치도송 망부제 부 김신공주 야잖아네 야 디진이
1: 디진이
0: 아니 페이지 치수디 제네 마제 조슈 디 여딘 무니 잼부 치수디 제게 부치 잼바 칠 로 치들레 슈문도가 디 용게 두 디제 세브리스도가
1: 올라세
0: 아니 디네 파시엡지나 다디 문니 잼비 트롬비 제라 엄마 디제 라야 오딘제 용게 문니 잼비 두 디제 디제 생싱 오 샤잔 치송 디제 게 부겜도 예강 먹주나 트롬레스 아니 시디 소티레즌 부 충슈데 디도 송젠스데 디도 송젠테 안 디도 송젠고블 안 단대간제 디 로지오가 두르인디제 샤 디디제 주음리스야 네주딘데 단대 피기 트립에 강고친 주비나 디도 송젠게 디릴 로지오가 두르인디 비간 꽤비나 콩 지소디젠 티디가 슈음네제 출루레 비예가 제다이메 출루 비제 세관가인스 벌 출루 디디 니 좀브라 추마 노브디 팀니 좀브리 찍디 개부티손데제 춘주고들이스
1: 올레세 디 단대게 남바산제기 최디 노비아 팀니 좀브리스
0: 팀니 좀브리
1: 올레세
0: 당고디 수레 개부티손데제 춘주고디 티손데제 칼릴야 로나야 로인도 잠바 아니 공개 자가네 단데 로메베모 중네다 켄지시 우소 보딩이 딘디 슈제 아니 단데 뭐 추에디 땡게 제치동 안주 단데 삼매 공부디 시험을 했을 때

소 역시 청진기 낙체 독부 최탄 사투 신천탄 자세도 리기 속차지 동거 룸바 사체디르 촌의 지신 역시 대춘에 워통 속차지 죽주학점 유바티에 벽이 워통 속차지 지갸차 업주점 승거 역타 자치 버그리기 속차 삼탄 시 사 이비 오카 속탄 면제 속코에 속차 라와간나탄 톰 내기 장바 점어치오 시주탄 무주 제주 믹시주게 속탄 속차 주주링탄 차시로 차가 낸조소 유바마세 대통 큐탄 큐체베리다 진야탄 나와 자구소 유시 조정친부 차외구기 치티스구토 차와치외구탄 차외구 조외구 창외구 제기 자탄지신 직탐제 개차용구 유배 대가라 유지라 투시 현직도 응원구 유타 레와주라 남과 케바치 시에바더비 윤중기 캐치된 유시 징겔랭게 콩라랭게 추세주바 티니 열론장부 초롱친부고 모주슈티지 몰리아 랭게 주년진 덴베 루시에지세나 루시에디 센주베지 랭게 주년랑토 무투디 열론장부 국교 챔부티 근제시 척추고리아 퓨지기 망추기 슈균년부치 유바티 슈그긴

생겨낸게 다시 한번이야 연론장부의 국교 첨부티 근저시 척추과리야 뷰리기에 망추기 수균연부시 유바티 수구인 수술리야 초고군기 중콩디 对抗人不起了 포탕포모시 유바리 포겐부니 연론장부타 푸니부니 생기커브 푸순부니 랑친커브 중문니 마차커브 인부시 니시 역강정부치이 부탄 포문남 정리기 듄토공네 단이 견수창마 찰롱 중차외 소수랑고톤바 체규리도 직딘 담비를 균감에 롤라 남판주 미슈뉴 투수 겐캄짐 시슈바다라 견수창마야 겐캄러 데모다와 친디 소수 통계타 퇴계 체로동외 뒤르법도 지송배 콩키 부탄 포문시부 소수 冷不热 담디 초르톤시 전부 열론 장부 샤초타 중부 생계컵업 눕초 랑친컵업 장초 중문 맙초컵업 로초제 카소솔 송어시 전부 열론 장부 롱슝 깍교 망부시 규네 타르 공부 유토 레바타 테르 지론 용소 모자 낙체기 겐바타 사초 강사라 메도 나초 편추 젠바다르시에바 젠덴 신탄 자탄 지신 김메도 지심 투용외 추네 리기 속차타 덥차 처주 나초기 개년 지가 족신 체마립타 세장 유장 초기 초가 처버소 진중 다외초 미신배 정충 캄러 데모 인신토 샤초소 대륜왕 법신배 급티라 터진 초네 차빙교마 시 열론 장보로 초통와 용외 열론 장보 심러 차빙교마디 터진의 용어 자외 직체나 예중부탄 중문남 통유세치 냠디 차빙교마티라 Kiki nye zhongbu ni ta zhongbu tong chung am si chi bar. Cha bingyo ma ti, Kiki zhongbu ni ta zhongbu locho yagar gyatso na ching su si zundam siap si. Jambu yelun zangbu dam ti tuyama ta. Ngam chup chenpo lang di, lam sen belup lang long tu chuwa tan zha. Locho yagar gyatso chok su ka gyun ne, chi chup ngang pop chin be. Yelun zangbu kukyo chenpo ti tinze si cha wari si mang chui du lechung debi su su tinze chi. 역시 생겨낸게 콘트 남부 수요 센트로 바티니 열론 장부의 초롱 챔피언 거로 모두 쉽티시

생일인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순점 당하시거니 리첸 십시 천군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니 랭게기 앙초 리첸디 센시 남바 토체나 슈거니라 계시 샘보보 캐랑 키퍼 유투 유고 년제 슈세 작전 내 개발 젠타 유고 키 제공 믹스 젠 야는 유고 키 신지 소 유비는 이토도 군니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 교가 슈거니 생계는 무투디 디그틸럼키 리센션다 세난 옆쇼.

liu xiba ti sen rana. Degi gi zuk zhu sar kyang ki nang la ji tur zui wata. Pei ring bu lu la rik tu jam xing chuan nang cha ra. Pu chong zu riyang zuk zhu sar pa rin yi yue me, te ta ni ame nur pu yin dap kuan cu ru dene yong yu me. Kuan cu zuk zhu ni lo chu chang kun bie zuk zhu ning pa jang yin pa ta. Ding la tian pa mang bu nian yue jing. Kongwaar pepu tukpu korwa jik yueba zamle, xien bu yongsu xene, nientari nye du chonan jiyang chekime. Degi ki zubchu nawa to tene, zubchu sarbe pechin nombar wangme to te. Degi xeja yuebe kangpa chenpu tena ngewe, xeja ne namki karma tong. Tenup me yi le legi cowe kor mangbu xik chane ni magu. Nam langkar xine, ni rebri ji kubata. Sari siri ngang lar pu chongzor lepsing. Mi mangbu me chubar derup gyashin yu. Chubati ni chongbe pomen lu la kyunbatishi. Lupur miso gigi ne da chongzor yuebe akyu samu chongmo tishor yongdi. Chimzi ken ne degi deshin me chubanin jibuti dupgi yin sarwata. Degi ki kangsar yibjing kime ti jisi jib yudu Daki zhane nile se. Titu nam yong su se tu. Aku gore chi na guchu la shishinbe zhayang se war tube. Mele gyokbu langdi meka suibata shab guzi che. Rantua zi nye na daktari kasa kumba mangbu gyabzang gale kayo re. Nye teng jik nye chi aku da chongzu tundi dengji du songwa dar shiga jamdu chi ne ngole zumda yangchung. Nga kim du du haja nga bu lengi yu. Ta de tu zu la rinne jiwa zhu ca di kim la loa yung gu yu ri. Da gi gi cam yang ma shak bar haja gyok bur xie. Nga ne yin nga haja nga bu lengi yu. Ji agu yi ma chi tua gi yang gyar ci jik ne. Agu zun ce ce ngang. Se xin dem ne cua gi ngay yina nga bu milang ken su yu ri. Ji da gi la xie. Ye chi tin zhe tobe de ji sim gu tip di mi chu shu zhe chi. Me chen xi ji nang du ba ba me de ba ba yu be chun na din zhe xik men zhuo nian ba chung. Ren su dun be cha chu le ne ju ka zu ke na yang tu ji ta ma le de ji le din bang chang xia qi. Mo e gu kim le lim ne nin xi le ma song wa le kim le yong zuo gyung e lun ba chun ne nga bu le lang di me ka su wa da cha gu ne. Chasum xinpo suidir kangsu giyue. Pu chongzor gub-gub lama to mibe lega tiyang mu kangkyo changchu bar gyurde. Marki chi chungda, cakar renlu so, agu zi tiyadang dakda deba chesi. Agu mele malang kongne mu ngangor chalki giyue. Cichua deji agu jikbu gu simburu dujur kumbada. Shokba lengtu tibka tibje changmu yinji. Nawa tang cawa zi yungdu yang dagyong chi kemme. Chongbe mame ni ki roa chi bar dakbar yungi yu kyang. Rongu mang cha na chong cui nang gecha yang be du zhowe to. Kimi mindab tuak char yang yungi yu. Wendi degi liba ne sungdi cangmar gyundu chi. Cha ca pu tong ju yu bada. Keng kim zang xing chu ki dian la. Agu lang ji ki lega bexi ni lo zi jik dim ki kan du cha ju tiri. Degi ni pala to derwa tang oma juwa chu limba. Jiwa zhubwa suwa ki lakar chishing. Degi ki chewa tsutsuk ngang panchu chonchu chibati agu mingla komshing jibar kyur. Senge chongzo ti gadon zong nye la gemne nebe tetang gadon zongi wala jewa shik yuemi. Tengi gadon zongi chashe shingni minbar tengi ki rang sosu keju denpur songyo. Tsemu zong nang lukshu we ribtu sewata. Lhasa ne jam zong la zhu se lam ti ni gadong zong chong gyu ne yu jing. Lam yen yu ki wakang darpa ti ni gadong zong gi mion se muti dabu yinbe nimu le kyang chuk che tu. Wakang go chi ne shakba ti da le chang ki gyu chi tang zong shu dabe tukbe chi him dab tu ki xiamen chi ngar po ngay chi tang te chi ji be chi me kye ca bu tin zhe jie tu yong. Zong nye su che ne ni be singe chong zoro Kim Chang Gun Ki Yang La Par Di, Kim Chang Me Ter Ki Ta Ne Gor Di,
추에 난게 지힘바 냠도 롱주치 생게 총수의 추구촌이 종래쿵 소화한 난게 지충 끌쿵다 냠비에 년진 티라 가슈 인종 티게 미상매 고송캔 제디 추구장부 가주의 요양 깔만 주잠래 다룬 메발 고송캔 텐수의 모취네 굽라 또한야 슉체탕주지 휴네 칫쥐발치 생게 총수의 기 포모초양 정총기 와칸다바 티니라 가시 사사타 통서 쥐사 세사제 창마 와칸다바 티니기 난도 체경 텐저 체바를 응유교바다 생게 총수로 근슈경 응유인데 정총기 축제 퇴부 티낭 생게 총수 미 슝듀치양 슉톱기 매진 생게 총수 미 탑시 유구되네 정총기 축제낭 슈지톱치 정총 신도 총회 초주 직장 마고르와 고르츠기 원티 대긴주 이완 구배 니바니 대사결에 치치와 유버시 생게 총수낭 정총도 응수학발 조톱긴 망부 메갸 정총의 삭배 응유이민라 마두바 김찬 창매 버구 난기 응유마를 끌리면체 타마를 정총낭 파슈기 듄두 춥지 루이 댄사 인비에 생게 총수 미소 보기기앙네 종낭 조차망슈 임바다 종총기 총칸 치중 창매낭 생게 총수 미지규슈 뉴마르키규 유베 제손소 싱규 총칸낭 주지 대게 싱규 봄잔나 초아당 최신나 초베 듄두 진유미 타미추바르 강바 살라 자르와다르두 넘부탁바르 디구에바다 빵텐탁바르 퍼기구에바 창만 요발니 뉴기 등기 매지 목지탕 끌리면체네 소수로 주쿵 유에 삼로 망부당탈 신도 만두 신도 낭자르기 낭네 차불 규르베 응유된디 보모탕 남아초르 넘부탕 빵댄소와 타도주니 근그 쇠태두 멀류바치 보모탕 남아텐소로 응유망부 매야 텐소 종낭 조팅 망슈 인징 니레 따잠다 퍼길라 따잠체네 고미 솔밍한 년치 규기휴 포모탕 남아초 종낭 주투 김내 깨라 예게 머치잠 늙기유나야 콘수 나투 나로 딱다랑 재미두발 제칭당 원주 차차시시 텐주당 개발칠 매배 하얀 텐주 컵린 도달 콘수 진시 국발체징 묘토미 치달양 락바 창잠다 랭쿵 지잠체네 제수 락다초르 정총기 총칸 난기 총소 사베골 쉐리 체나야 되룩킹기 양태삼기 되파 미킹켄기 남아양 유바 테다기 루치 테데부 고아미투베토 김네 뉘라 탐자 침부치 데비야네 창사 겹잠 송자 교회 로아치드 칠레주두 로고와 침부 주패기 강과도 켓디 원주 살바 뉘네 균기휴 사뮤엘의 대발 민노의 경문 지촌네 콩추 미투젤라 나마르 갑시에 치베 나주 나마티 미군기 민낭 쇠산라 뚜르시 동겐기 푸미 독자라 교기슈 생게 총주 추구초 높차 주두피 정총투 고와권네 대티 제와 치외 차가낭 터뷰와 치바다 뉴소 살발리베 총칸라 뉴소 비브라자 체네 뉴마르 저기 유바마세 김낭 메락베 세서 주저기 유야 년달 뉴소 비규베 총칸시 메라 자칸 텐조량 년달 터뷰와 규기 메데 추구초 랭김기 녀사를 듣네 내주 남아 초당 자월 누 첨부 락쇼당디 나르차자당 뷰두 포바강 렉덥 치바시 추구 태본 삼 티자외강 타마 강카시에 라과티 증념 체네 팅기 유지 바피 통지 콘주 장마 슈네 니동 동기 유바시 생게 총수 추구 유베 김장 창매 녀창라 고자 김네 조아디 생게 총수 지버초 푸총수 추구래 되바 치와유 신제당 알자표 태조대통 년법다 되지 추구망표 랭김년 주규디 년법관계 구성과 럭규동월치 대달콘수 순우공당념도 눕초라 최슈와 친추하라 람바르 지세망보를 따추하지 김라 로아립지 슬규래 슉치외 바베 구출디세구
생기 총수의 김다 개발초 재료 뉴트피 정난 조화 하장용 왠디 개발 직신식장 유바 텐조니 방만 렌츠의 립장 방만 마락바르 류베 포신 타시 광주 정난 캠주르 가신 창간 시기 능부도 주디 창통화다 시지 낙부로 축제에 가르부 축배 표미 텐조다 코무주 방미 체주기 깨달을 광주 샘바차니 코무주의 체도 콘수 타나 김미 주 매표배 응규디 신부 매배 창후 강연에 통하다 김난기 너시 댐배 창신부 손당 손체디 귤두다 류두 죽진 콘수 죽규디 창유나 어차기 유답 텐자치기미 대기의 부총소 뒤뒤 미 종총기 고로 쉐바 퇴뇽 콘수 종총디 대화진기 신감 더불지 원디 종예수 제베 생기 총수 미 텐자스메다 와 콘수 대기라 켄수 사자디 리딥수 네베 타 링잠 유룽 뇌마르 총나 윤 링잠 냐르투 난수 디거 대당 멘자 난수 디거 뇌 락바르 스마니라 카르손 메바 토기리 지 무마 인루 미룽 텐자스 슈바르 치야 종난 고르와 개인 징슈니 콘수시 대기장 종난기 차차시시 텐조로 대규로 가왔다. 종난기 축제 퇴배 남바라 가부 유배토. 모탕 미시엔왈기 멘자사니 모타둔 종기 민티라 가신. 종기 닌덥수 초와기 중화티 모라양 자치로 지나차라. 종총기 남바 차계부 망부식 퇴뇌토 생기총주미 되바식시. 생기총주 유수 용조 종탕 종규네 조켄기 주버를 처지 세바식시 공아탕 주루어탕 쇼지에탕 타나 창양요켄휴 웬디 종네 락베에 응위태다 생기총주미 응위구낭 닌시엘레메 되바르 라리양 종낭 칠쇼조시 티니 생기총주미 최딘 힌두시엔기 응위마르 녀유인 링차나 응위르 참바티브지 유아리 지 콘츠 랑라 차와르치 대기 어구치링기 부섭도 용외 된티 더동양 시에메드 총배마메니기 어규킴다 투체일 용외 닌센 인샤치네 몰락가부치버시 대기 레가차르와다 총배 계산기 모 종낭 오마 총월치 계산인다르 종낭 오마 총월 조와다 모 로코치와다 나르구 덴베토 갸게 치리니 신기 유데 종낭기 오마 통주르 가외 결이 내지바당 제와 유지 제와 틀라디니 묘김기 오마 하장 진부유 대기기 계산당 냠두 조팅 망두 송와다 계산기 뉴 레라부르 속바 통두 샘낭 서출랑 켄차체 어글라 내장 오마 총신바두 지 대기기 어큐 삼튼 복답체 계산 권주

일항앙 주티규 민남기 군에 대유두 대기 림내 내추라 군도 총시 뎀규티 푼숨 속부 군에 죽지 미투바 총배 마메 니기 하코와르티 군이기 남규라 군도 첨부 틴저 총마시 대기기 총수 미당 카타 친두 치와다 모토게 미투 신기 모란다 대십치바 신이 자지 중단식 뎀규 섬두 텐수 다초 첩중아 현대 교육기술. 그동안 고총민 미신발 레시기 태총당 이마대와 유체 세워다. 유럽인은 법어 장만이 개발 인바 대다기. 유럽인은기 덤니다 라카르 뛰용신. 라카르 민이 레차리 제디 직기 캠유보다 직슈기 캠타 대네 덤니기 강식부. 미망기 레시 동삼 체배 발생들. 유르피난네 미겨우시키 깨진네 시지주베 레셰식라 아자 지마키랑 가네 피바인남 첸라 가리슈암 공루카주인바 시에당차와당 창매 대기라 다신 개모하하하시쇼 대기기 미겨우티 레셰 세부마투베 랑라세로 마신 창매 랑라떼네 개모개바통두 콘수 랑기 지텔라 개무개바 마신발 락비에 몰라 창삼 치바티 대기기 하

0: 생일링게 공함사 샴라 펜두숨베 치니스케 진능아베 치지영 님키 남신원의 쇼인 정민지 칸키로드나 트리니 펜두숨베 치니스케 레스바사 레초다가 남주 중주서주 최친베비 조와시 뒤다 남지에 유머 당도 고초 파디 나주딘 십코 치주림신 타진코네 라라 철롱초 채모 팁셰치 노찬타 창샤크토 체진코 샬로타 호노규라 철롱당시 크유타 정남시 리코네 당외 남시 문데나 마온 추즈니 섭시링 티닝 채모 닝드타 참두 위규타 창규 토가 토규 제소 찹촌네 딩발 법규타 서구카치도 찹촌암 카청 법규 낙주 샤규타 하사 토가 샤규타 위규 제소 찹촌암 카청 법규 서구카치도 찹촌암 카청 법규 참두 토규타 낙주 위규 높규 시지 샤규타 토규 제소 남팀네 퇴함 퇴차 법규 티미 서구토 진망코규 산니니모 닝지 샤규타 토규 참 도제소남팁네차총암칸총법교디미서구토차드왕칸총법교토게토규타샤규낙주위규타샤규타사시지토규제소드망콜네남팁교서구카치토퇴함퇴차법교디미서구토드망콜규제지도샘라랑종기에총기타총대조카지키남신원의쇼인 하사르 퇴차범네 남팁교 퇴장라마쉐둔차둔네퇴장라토쉐주구팔 삼주절 퇴차범네 짐망코교 퇴장라마쉐시창안네 퇴장라토쉐주둔차구팔 낭솔 퇴화범네 남팁교 놈라르무슴네 시팔겹교 퇴장라마쉐대고지숨차둔네 퇴장라토쉐구사니팔 허이쿠토 차충범네 남팁교 퇴장라마쉐구네 퇴장라토쉐주께팔 내동크토 퇴차범내 증망코교 저장자마쉐가차게내 저장자토쉐니수차니팔 생크버토 남탕교 노블라탄토라르부초내 듬파르겹교 저장자마쉐레고내 저장자토쉐조숨차지팔 크루크토 차충범내 증망코교 저장자마쉐게차시내 저장자토쉐니수차구팔 게젤 남탕교 노블라르부초내 듬파르겹교 저장자마쉐레고니차게내 저장자토쉐주지창아팔 不信托真芒果奶南汤哥农辣汤托辣的不出奶顿牌结果这张这么学列沃我提列沃擦起奶这张的托学就送擦泥牌现在真芒果哥这张这么学列沃我提送擦起奶这张的托学结擦结牌俺们都特看旁边南汤哥这张这么学列沃我提你奶这张的托学顿擦结牌等兄托真芒果哥农辣的不信两个牌结果这张这么学列沃我提列沃擦起奶这张的托学顾擦顿牌 所总图看中朋友们的真芒果哥这张这么学列沃提列沃擦进来这张的脱血就去擦几盘他这看中朋友们的真芒果哥这张这么学列沃提你呢这张的脱血就擦个盘丁青图恰中朋友们的真芒果哥这张这么学你擦送呢这张的脱血就你擦顿盘陶龙图恰中朋友们的真芒果哥这张这么学我擦进来这张的脱血就用擦个盘 满坎托南提内推车朋友，车站的马学吉他队内车站的脱血脚别擦出牌。左岸托南提内推车朋友，车站的马学西擦出内车站的脱血脚盾牌。在与托推车朋友内真芒果脚，车站的马学脚进内车站的脱血泥三牌。波总托车冲朋友内真芒果脚，车站的马学谷内车站的脱血泥三泥牌。米林托车冲朋友内南提脚，车站的马学进内车站的脱血脚别牌。 现在推车棚内真芒果脚，这张这么学蹲擦出内，这张的脱血脚送牌。南家村南天内真芒果脚，这张这么学列沃提列沃擦泥内，这张的脱血脚送擦泥牌。现在推车棚内真芒果脚，这张这么学送内，这张的脱血脚出擦出牌。南林托桥村棚内真芒果脚，这张这么学泥擦送内，这张的脱血脚出擦古牌。 听着真芒果脚，努拉人不送那洗牌脚脚，这张这么学列沃提列沃擦泥内，这张的脱血脚皮擦骨牌。破裂康彩棚内南提脚，努拉坦托拉人不送两个牌脚脚，这张这么学吉擦脚内，这张的脱血蹲擦泥牌。村那康彩破脚，这张这么学列沃擦骨内，这张的脱血脚擦出牌。 娘郎土南提内真芒果脚，努拉坦托拉人不送那洗牌脚脚，这张这么学泥擦送内，这张的脱血脚擦蹲牌。 春节南天内真芒果脚，这张这么学你擦眼内，这张的脱血就出牌儿。边滚托南天内真芒果脚，努不拉糖长烂不出内蹲牌脚脚，这张这么学来我替你擦骨内，这张的脱血蹲擦蹲牌儿。他在真芒果脚，这张这么学俺内，这张的脱血就蹲擦几牌儿。你莫推擦旁内真芒果脚，长烂不洗内俺牌脚脚，这张这么学你擦你内，这张的脱血就别牌儿。再给恁个。 听的能行我的学习。
1: 谈的你毕竟去最阿巴达达日。

0: 당구 디 나돌이야 카르세시 치고와르스나 베데 체조와르와라 베데디 강도 조의 유티 땜바르 체바르 대양 민기 야탐 양만나 통마 양만나 듄두 졸고베 추디 도담 땜바르 디 당부송에 디 조체 왕도 셰바르 마도지기 타직도 당불라 내버진데 말에 알아 시바 샴데 더도 무티 어제 시초그래 세브라지 시브나 당부스 조체제 송제 통마 탄다가는 신타 강도앙 잘 쳐보지래 디 타마디에 숨베 라셰브주 루즈두와라 라셰브주 루디 유덴버와라 유덴버데 대양 강야룸의 민주베 통마함 듄데 조급의 추디 덴버 체밤 야마나 디 유디 덴버 체버와라 샤마 근데 숨으르베스나 깨자와 베베 인숭버리 깨세지 누가라 깨디 카레스나 자자들이 강야 룸의 민기 통마를 잘 고베 자디 카레스나 깨디르와라 제장 깨디 자자리 시양 베제 강식 베베 튼 덴버 주베 자 카리 카리 요레스나 자외나는 야이는 무수 깨레 숭 요마르바 깨레 숭 메바디 도담 덴버르와라 시양 다 카레스나 가이라 속바 웨이스야라 속바 깨기 소 베제 강식 베베 튼 電白渣我是馬電王咱忙不要了你搞了幾家我呢別把飲食別別不是多了別把電啊做了呀卡的電白的別是那屯康電白出的電白的接著接著別的鐵大氣屯康電白的別是那別著康西特別屯電白飲食別屯大的三百七度屯康電白出啦
1: 拜拜，对面早晚拿了点点松不得，广东松是不能行，特地让我的徐厂子引爆了，唐不塞是多了，离过了呀，那他都爱塞的是哪的，要么那离过的肯定是连国民国来呀，那哎，俺开白松山卡进了，决定拒绝中马车间我的徐工业，车长黄了松是不能行，亚特塞的。 汤马塞了说吧，大概那些偏见哪样呢？根据你是去的，东西说个挺大的意呢。你早起往都写不咱们嘞，他几多的呢？明个亚达困难就不，你不听的这边是呢？你早晚你呢嘛的？哦，康都居民给那段地过了呀呢？家里送到哪样呀？送白鞋没听的是多？第二个来点呢？也不是不多送过，别那家里送到哪样肯定送么？这是呢？汤马的。 白白六百多送不得，这刚谈不得。我那白白咋的？他到康都居民掏了呀？那几开支几主路肯定是的是呢？他们白白六百多，第一个不六百十八的，当然都就给绿色白搞了呀，记录白么送个些不着了，写不太难给，他六百搞了呀，六百搞了呀？那白白咋的？那他们叫我的那早起啊，休。 切哇，顶点热些啊，送不得。打起刚你把的家里送到南了呀，肯定送不得是呢。接班难送，接班没送不得。接班是别接班的，肯定就了苦了是呢。打六个男的，直接一把的，那你难送了呀？那接班没事。第一难送的家里些话是呢，汤马汤帕汤，他的些话完了，接着。
0: 后边搁了牙医呢，白白扎的名誉汤马教我的呢，早起啊，休息啊，顶的就是。这几个搁了医呢，肯定的是呢，汤马教我养药的，盆地都教我养药的，汤马教我养药的，前张这边搁了医呢，那送了牙医呢，七八没事，不得，咋教外搁了牙医呢？家里送到哪呢？到顶的是电脑么的？家里送到哪呢？白这边搁了牙，顶的送了白下边搁了牙。
1: 给几尊奖杯样，是讲第一我的设备呢，给几设备不得的，几尊奖杯样是不名的，他们叫我谈，当然被起码的呀，你那点点什么的奖杯样给我就这是，哦，别的呢，村里设备呢，不是这个咋的给的，完了，不给了叫我都不谈，养起码的别就下那么的，我就这奖杯给是。 你不得的，他们教我的。车长，可能军队送不能行，接班难送，接班没事，他跑脱。
0: 강롱시도 자와디 지제급을 야인나 딘데

아마 사바지 인장 디릭 등 아래 대변나 특제 동민연배 배자 배지 시당지 레성도 디 아래 따와점이 알아 공도 내 모두 수배 낭둔 디제 토라 양제 주배 도지라가 준비 왕문 안에 딘데 송유발라 계탕 가이 배자 때 폐지 민기 토마죠 송무대 양제 주배 도지라가 이거 그 폐지를 시바 대한 이민 유미소 우틀마 추 송교기 시에메드 마르바 이거 그 폐지를 시바 디 다 망치와 시베 튼다데 망치와디 민기 통말 좋아 있나 양 르가담 뉴시에 폐무치 뭐인바지 민기 파탕 타라 주버디야 양제 주베 도지라가 숭베 숭디니 나나야 있나 코투버지 로라 제다 내든디라 제탄 가이 베데 폐지를 민기 통말 조시베 코든디 대나마데 베데 체디게 폐지 동당기 남배원은 안주 20탕 모저지 슈버이나 베드 체다 나루능신 시베이나 나루능신 시베나 나울루 야마나 팅에 폐지 동당능신 시베이나 강대기 폐지 최초거든데 레민도 쪼라드 카데스나 뷰유르 되제 베세 유주얼와라 뷰유르 되제 베다 카제 카데 폐지 직구미 텔라야이나 예수스네데 야마나 니데시 유버데 디 쿵네 베나 콩롱오드 슈베 기세라 소바 다가는 신게 기기세라 소바 가에데자 공배 기기시 자와 더분니 두규 폐지 등두 전에 랑레 토와 양만나 구셉치 우리기 지글야이나 베다 디디디 폐지동 임바디 세낭샤 베다 티다기 쿵네 베나 가이시바 더분니 랑탕냠바 랑단 잡다버 임바 양만나 다가는 신기 자조 임바 토보 임바 토모 임바 디지글이나 가이시바디 폐지동 거바타 다가는 신기 와이셀라 소바 웨이셀라 소바디 다디디디 랑레 메바 암 양만나 랑레 마사 임베 지글라 폐지 동고베 골야이나 케바즈 제베 디고게 제셰낭야이나 딘데지 대낭샤 아 제단디 카르세셰 체브르베스나 베다디게 머시 탐말로가 베저 강식 폐베 튼땡기 요리데 십데 폐지 집에 규림 난라 폐세 유틸라 뜨네 베저 강탕 강 폐지 집 규민기 토라야이나 니스스네레 쿰디스네레 딘데지 차브레 제당아도 폐주 당능두잖아 뷰유르 뜨제 딘데 베저 강 폐주 당마당디에 섬시 치고야기 개치무시라레 팅상원의 셰브나 베저 테다 폐주 치저 테라 머시 네바두 너메 두루 양만나 단다 공원 시에베 추니 두루 디능신 폐주 인지미지 최고르세게 댐비탄 예수시 요마르데 나레 체브 있나 물균능신 로아 폐주 체벌레 랑드기 폐주 체나 디기양 아유성구도 조카르스나 폐주 체계 정인의 폐쇄 유지를 뜨네 외신 300원의 폐주 체규디라 낭진 체급디 개체무 시부대성이 경제 카르레스나 뷰유를 뜨제 폐쇄 유지를 뜨제 뷰다 카르 폐주 체구미 토기 람수스네리 굼시스네리 조당스에 너무네데 차차로 와라 재장 차차로 인자 두루 디능신, 추니 디능신, 되는 아주 삼로당, 폐주 체디, 개치부 레성구두스. 뺀당 아주 빼지샤제, 오르라지 슈베이나, 빼딘데지샤, 깨끼, 깨끼, 아주 기둥디르, 식탕, 시베더비 빼딘데지샤베이나, 콩랑 오르 슈베능신, 깨끼, 시베, 버터디 폐주 등두전에, 깨끼, 시베, 깨태양, 공구를 위력이 유지인바 세세 체험을 와라 하바도 체시바디 시세 측지를 시세 체위력이 강사진바 코투버를 와라 다이네 디나라야 깨기 깨기 시바래 깨기 두시 깨기 중진 깨기 개보 시바도부 자유와 말해 원디 깨기 시바디 표절당화탕 시세 측
ti said the peju dung du dane, kondu shiba nunshin, kunguru wudu yimbe, vese yuji yimba, seshe chevrwala, cheza, gigi shiba di, kunguru wudu gi kansa, yamana vese yujigla, peju chikuku yuna, diyan gigi, kigi nansu, gidu gi nedir sitanshi, peju dung du dane, kunguru wudu yimba, vese yuji yimba, seshe chevrwala, dang nunshin, Kongo shibu nungshin, bode dati da, piyugi kebala doje, dine jagoba di, kongo yang shibu nungshin, kechimu shirare ala. Lize di nangla yang nge, bode gob sungbe, zawal denbe, cigang teda ge kodun ta, daga nungshin ge, bode piju dongdong kuala ya ina, kebe chula sungdang kari yume, zawal gile musung gyang, teshi bode kang ta, kang yume suwa ge, bode tang jive, Nedu Mangujiki Tola Yaina, Motu Shiba Yi, Lizen Chimenala, Mutuja, Birda Chugi, Nandu Ka, Motu Shugu Imbe, Gaji Semabonangi, Tudor to Senna.

0: 퇴송례자주접등탄청중듄파르니중국로접등듄마라에비지기총등로디기급치슈기내법균형체유소쇼미니에비지기감스침의장묘총등구외수녀경체부탄듄니중국타에비지기변조총등냠례라나라총유매비구급체유비응진진도 에즈오비이종동타이이링디기주등소유담시비급 콜레시비 사제첩시기 녜데메비정신체론조위겸중호 에비지가타중군냠례르핀즈진조타잔냠니뱅기케준딘비덴비정신타양디정신의규 에비지가 감스 체미 에비지가 난지기 녀도 야메 추주리 숨르 추림 용녀로 문규로 지신 유비에 중국 냠뇽라 에비지기 제시른 진린 첨부된 유 중국타 에비지기 냠레 링디소 람수기 니지워 멍시 지구타 뉴유 데르레소 협공기 에비지가 탄 중국 냠레라 유르세 촘제 톱 유지송도 에비지가 난제도 자대 중국 흉접 속비 속소 장방기 중국타 에비지기 냠레 링디 비진 우초기 니지워 중국의 IVG기 저와 튜럽사비 튜단 남북군기 레완 지둔 초발의 림부르 체유 민가라 중국의 초제토의 지조 고예를 군디단니 멍신 지구 편준 지투타 튜레 코지의 냠레 장도 피기 무지 갑교르체 수비 무주체도 럽타 림바르디니 IVG기 피기기 피림을 갑교르체 신유 튜레 코지타 코지 코지 냠지 딩습치디 신례타 수준리지 뉴규사바 청지변조로 소체공수 냠례기 파르동 야지르다니 변조로 총등기 냠례 뷰지 티웨토의 초스피 겐주기로 군디동 구시 송도 에비지기 소례진타 튜레 진불로 군디동 규티 링디기 대위 추시 제시지 금디 링디기 멍시지구 조준타 데르레 사르비 뉴규사바 청지 벤주로 응우즈다 총된 냠레소 각제 캡군을 미니 체된 연라 린디 주디 중국타 에비지기 튼레 코지타 코지 코지 튼주로 피겐조의 터블람라 취두로 딩섭체 유바시 속슈군준스 중국타 에비지기 벤주로 총된 냠레티 수균기 총된 남바니 튼레 코지타 진단 코지 냠지 딩섭체비 튼삼사바라 총규지신 유비 응은진 零地年人中国业绩南京政策局级中国业绩南京政策各部级文教的创作措年FGG起来了中国创作前面年久前与黑色四面级电视前途走秀公准次中国南京政策对马的念我谈FGG个了国家杂家动员切得不错国业戏剧老的切不了切图定就切不谈铁托年中国出借托与七九国业的定年 중국타 에비지기 냠레기 뷰제 토르동와 군디동의 최선 댐부천비 응은진 첸도 진능아비 치직니니소 중국 친지주비 에비지기 기급응업중앙섬라 国제자자동의 체덕 초용내 랑리더 유인바시 요스부이 티 에비지기 튼제 중국 첨란 등교로 군디 눈딘 티바탄지 에비지기 켈레 퀄리시 뷰진당 코지난 슈교로 군디 티브 유지성바시 냠제제소 에비지기 변조로 운율행강기 사공시지젠타 총등시리즙시장 디스타이 중국国제자자시슈기 에비지기 튼제 중국총라른 등교로 나르충유매비 구급코든체유 중국주제토의 지주국의 무두야실단에 国제자자시슈기 총등기 최신마르다오마지 낭진점소소 레디케진규 에비지기 켈렌진중러 중국총라르 태가르시아르동토빈 제삼주유 제답티다기 FGG 변조로 피기에라 군유 사브네 유지 송도
1: 중국랑코르 솔레 튼초기 니차르 용자 체베 청시다나 디류 다와 시바 랑게 키누규 사베 랑코르 튼체타 치동치체 댐병안 팔규 디류 다와 시바 랑게 키누규 사베 랑코르 튼총치체 칸소소르 치갸다 숨주 소니타 치갸다 숨주 소피 탄 시동 심부티 칸소소 튜총블레 갸청아 탄 청총아 타 갸지구 탄 청총 듄 파르와타 뉴규 사베 랑코르 튼총치체 티 랑코르 사베 친총치체 동보르키 갸청급 중어 숨탄 청총 니싱유 치르동테 뉴규 사베 랑코르 티십주 시숨 치르동 체베티 튜총블레 덥지 탄 청총치 파르유 중국 랑코르 솔레 튼초기 총치 쉔바 陈世怀이 中国兰科尔索列尼

0: 今天他人怒前，烈日给为娘这节给贴，秋菊七角所着新月祭他，陈世华也，第六村头让给给边角古族内部女丁去把他，明色作为文巴来也不约，让给给兰科屯来日有人不去，恐得点不他，其中牛从天年节七月他，秋菊镇子内部军团安起了清月。 明儿兰科烈日公园拍完呢，北侧头的皮革给秋菊团村所立月节送月不是。中国兰科特聚团，四句新旧的那个，团来科举新旧去，突然集结不得西吧。杨祥路也，南区三边兰科村长的客车，军团安拖着着月别拿，子孙是南兰科去拍完明文别读书，体外文色特别月节他。 况且，明儿让给去南区三边兰科屯来给西群塘，拉在去强出车塘，端给塘扩着这台去强出车仓嘛，中文屯给南边南园啦。南区三边兰科西边店家塘，北侧南北街拖着主角木头，关帝东新月。SUV搭建起，创开了七座兰科汽车站，集中南屯安，从这儿端不贴。
1: 在区别脱裤其次，切入中国银币，他呢创建毛笔七十寸七寸，人心拖入中国热节送月不是。中国一个比主席习近平一点许多了，他就是能给总统拉赫蒙去，在九七年的决心人拍了中国的阶段三十年有疫情，三十年没变过，拉赫蒙去中国三个月前段经历谈了七个。
2: 牛肉先生，塔吉斯电台中国铁棍卡给娘们军车没把它加起来呢，叫你不用着我军车没把它给你们三百六月一台。况且中国呢塔吉斯电给亲自一个病了，特别热的原因。亲自做呢老宋就拉咱们送人，一个女婿在做十多台，一起特别着我做月。叫女婿七十天片准一起台，你个娘们了母弟兄弟姐妹，三个月的家台。 军队偏见了这边争论团机构了，卡点论点加油集送多，拉赫门去，牛肉先生，塔吉斯电台中国人之外，亚洲也不打了偏见，请不谈，一个米币人不卡单，哈瓜托，人不脱手跟中央他们是军用钱去，塔吉斯电台呢，主席习近平给，年度你走起来到短不了，塔吉斯电台阶段从这那会儿特别充满开心了，彩票定价接不谈。
1: 从这那话题，塔吉斯电台中国杂种职位六十八总共筹备五千千元。去年半，特朗普被确认给特区两类弱点，作为偏远地区国的给两支三十六名大官不谈锻炼。这个年半之外，陆续给出在三百多例有其他。今年，这个年半话给彩票一千元不谈提醒，给咱台北两门蓝色组员不谈，看路易清不穷。 去年半，七八岁亲戚谈变成了从头，基础给人类农村拿错所结棍给娘们来吃不了，给咱台北充这套票。铁蛋七八岁，结棍卡给娘们来俺们为定舍不得动啊谈，今次几个娃给咱这娃三天都谈呢，腿木头，他给空杯用酒的工地东西引起冲突。就是咱们今年中给全国国龄个拉赫门去，全国的平均娃给一千舍不得行不谈，你个娘们来舍不得情愿。
2: 据今南京严重给塔吉斯电台中国人之为陆续托给六三百多的，这个女婿娘们来给南屯平松措施当我谈之，我就不给充这波钱兑现。中西铁我，蒙西这个给南站开心热谈人吧，塔吉斯电给三年卡都贴贴东西有几松多。听了这个凶南谈普兰提醒，女婿这个在俺这所准备提，塔吉斯电给三个卡瓦给这头来兄弟贴不满事，给个提，三个提真主的那谈，说这么的那准给了蒙西电去。拉和蒙去，就是南京严重给车轨，马脚帕的用给了俺为工地动我谈，连续给库克对吧？团来偏给了工地动我满事，俺团老在南京去不谈。 塔吉斯电给忙着勒索动画，迷茫给草原求在拖着动画的呀，工地动物，特别米菜，我们就是用就是。塔吉斯电瞧呢，就是南京严重那木头活大兄弟，三个月电力了工地动画谈，变成了这娃舍不得动画。推木头，他的也用我这个去，立根本都有几松多。明年接起推不贴，拉和门去，听个可乐西边东都那最忙的这话谈，啥子七不四咋差的中华？ 提醒随军团、随军民兵、电价跟战龙，你们都耐不少。牛津区为内最差新员，根本就提我，咱们利用给电力民不谈，你得面被人心军团忙得着新员。铁蛋切不急，几个不看了，电价谈。
1: 지소 변조로서 협공단 제와 유빈 지구만 부채신 유 튜목의 전론 듄토 튜조로 차주를 흉내 깨부타 편주인 이치 서브도 동화 계전된 매개지 쇼리 체버서 시드탄 딘리 균두 피계진 겐린 치비 체덕카기 캐지 정신 티웨 응외세 튜도 조신 유 겸중티워 중국초원의 타르비당위 미지기 령화지둔 소비인 도시라 퇴응의기 퇴니 캐진된 유지성도 공기 샤이냠레 增速기 쇠퇴콩도 2급기 체지인비 중국 增速 피해계의 군대동화타 기지슈기의 대표 체로동위태 뉴부 캐진된유 타지스딘기 중국초원의 샤이냠레 增速기 중시난기 협공망부 냠레 갸지르동지 뒨비 최고카라 체퇴통진지기 유지성도
0: 이집기 차진 계속 캐진 이집기 시크 마이티 링내 튜닝 초배 진동바 사이디 니시콘 서구비 체튼 제지 탄린 지급 어렵게 급탄 중크 투윤싱 분나 편춘 이치 체교 타용 체내 편춘 진주 탄 장야 멍시르 체배 어중냠레 체단 조바티 콜리시비 피게 조심비 계급 와르키 냠레 제시르 진비 튜닝 캐친 된유 사이디 이집 추비 어렵게 급기 중국 시도 친두 친부치고 유진 어중냠레라 망두기 멍시게 겹된유 소디 어렵도 니르웨 게지 비딥 짐둔토 사네디게 로보부 중국 비딥러 가부치체 문바리게 유지주부타 콘키 니 중국 비딥 겹대동웨 규짐나 어렵게 로보보 망부시키 중국 중지 잠추 달로치급 랑게 급기 잠추 달로치비 용초탄 잡유바 시도총유 대토네 어중식내기 토체 직총인바 춘톱지 주유부심 사이디 어중키 미취식내비리타 벤조 총튼종워 첩시 태평춘 이치소 추비 추심망부태 랑초 직총균총체비 어려망초기 중쿠르장비 지심섭도 친유지点不탄 사이디 어렵게급도 유비 중쿠망두기 멍시서무유 대중전니 어중키 투윤신부나 니기니편 타콩치부탄지 편춘진조탄장염기 멍시토 냠레치부티 인시된유 사이디 로규르촌의대치 지조기 증기체비 텁주리 어렵게급러 티뉴스첩친포유라 어렵게급기 지출을 이치지배 냠닌 퇴유 중국초이기 둔배 콜러시비 초고 챔프시타 티신 규직 람직 냠준키 초고 어렵게급기 능시를 티주 미치바 멍위도지타 멍시지구조준 미취진내 비리소 무줍 자조키 랑랭규 소디 어렵게 니동캠이 숨줄루 둔바타 이집기 니동캠이 숨줄루 둔바소 어렵게 급기 피게 믹스에타 내민 지투체비 어렵게 급하기 이치 톱유지 주유 사이디 중국 눕초타민자위 냠레 치단시 코둔체부타 유진 편춘 이치 체교 낭친치바 어렵게 급기 개법러 진조치바 산년티게 망초기 초안 레수 딘디 동아제체디 중국 통도파르숨토 어중정화티 유진기 체시토네 군디 동구 유지 주유부시 사이디 어중기 컴니기 투윤신분나 니편 니기용와 체교티 콜러시비 피게 조신비 계급기 냠레티 지시진비 투닝 캐친딩유 이종탄 어중 냠레기 총제토비 냠용리 로조기 컵티외망위 티 냠레치단 지시진규로 꿈어팀니 어렵게 컵탄 아프리카탄 라디미린소 서쿠이키 콜러시비 로조기 컵신다와 총툰탄 벤조르 징네 친제제기 저와 피게조교로 꿈어팀니 점린디니 니망진토 교수 조교인비 문진치부시
2: 你些公安拉比吉给马教操金各处部约翰尼斯保罗操不谈从对托马教南站解决科技的确定穷年这运为战迷茫小国的统治了松东初级决定新闻题各部人民给操金谈多的呢脱学了立于拉比吉给总统给马教归拢切西朗德的切于贴不扎切不谈 Nidong Nisogru lo ne, Nidong Sumchul Lui Pada, Ma Jo Mima Xiogor Tongjiru Giedong Sardu Pawi Mikzi Dengi Chintu. Kongi, Loibi Jigi Benjiru Ti, Larsu Tunzam Ne Parwi Tunzam Sun Gyurxin Yubi, Ma Jo Gi Kelin Ti, Tungui To Tungyu Jibi Namjan Sun Gyugiru Gundi Dong Guixi Sungtu. Nidong Jop Gye Loro, Gup Tangbu, Loibi Jigi, Ma Jo Cokjin Cokbu Ninsung, Lobiji, Chigi Mungwin Nangjin Ledun, Lagun Tunga Gunditani, Benjaro Trupsi Ligula, Ronam Chiyu. Lobiji, Sishungi, Changshi Lingwin Barasina, Nedon Job Geloni, Nedoni Sasum Lupara, Jagor Tangbu Zungtungi, Macho Gulun Chesi Ladar Chijin. Lobiji Gara, Jimzi Tina, Miman Shogor Tungjuru Chogdon Zamgi, Macho Kelin Tobina. Mimashogur tungjiru nyedong shibgila zam majo nguesu chesimbashi. Jarmei bao maa chokbe lovijigi bilitoli yara tungi dinshi junni. Lokshu jengi rinburu likrup chungwa tanji loku langwara tungi chenggu zubata. Kanadi Aifun hao derle gongsi lovijigi limbobo ngadira sergarbu dega sarbe namjangla majo chenni. Sanetigi tunggung sarbe tan leishu le guji chendu. Zonai namzhaan tiri tuengyu cheba ti loabiji gi solei mengshiri xiongnyu tepyu la kola shibu tuenglein jeta chuegi gigab ti nipabgyan tor chingyu basin. Niu lu xixin, loabiji gi mengshi jigu gi chagin leksu dungwa ta chongnyar dabdi yungwa cheba gyu gizhi majo kengi yuwaan guxiu gyuntu ngan tor tangyu. Lokshu kodru mindangwa ni tinga loabiji gi solei pegele cunzin sowi gyugin kejin si yinbi. Lobiji ge sishung gi nyedong yame ni zongyi loro nyugyu chaju chaji kyabda chini. Lokshu liri gi gyurju le gundi dongwa ta. Genyer dezen lokshu tuengi nan shukbi cunzin lukdu dani. Gyargi tubi nyugyu namzhan zogjun chin gyoks dangyu. Lokshu kodru mindangwe nezu rimshin shiludu chinbata chepji kile gi tuengi nirgyong gi denbu rengshin nguese tuebu leksu chinyu. Jimju Sokjim Kepgungsu, Lovijigi, Jaglam Nirgyong di Genyer Dizhen le Goyi Chayur Gundi Dhani, Chugi Nirgyong ki Lechu Chiru Chimba Masi. Evijigi Sarbi Nguigan So Ligungni, Mengwi Duji ki Gyabgyul Dini, Sokjim ki Lechu Gyur Rinpur le Gundi Dhani, Genjin Luzi ki Gagya Shiludu Dhanyu. Song Nirgi Kuryu Leksu Dungwi di Lovijigi Tujin Nyewata ki Le Togu, Sinzi Shibchen Goyb Soki Gyurim Dab Deru Dhani. Majo gi lechu kondor dangwa ta. Tujian lamlu gyurju te loviji gi yedun zhungwi jinda gi chesi kyabde dang ni. Chesi dang tunbi kile le ngunzu ni bangwe dinban yinbi raju cheba ta. Gekong chigi gi lesu tujian zhishun zhulu dabder dongwa. Shibjian gui bi tunyun tungdu dongwa chi chi di. Gekong le gewi kile ni chile xinde minna nangzhin ta. Majo chego biwara dabdi kodun chi yu. Kile Togo Jibilu Zisuo, Lobiji Gi Majo Gudi Ligung, Lobiji Gara Majo Chi Jibi Ngozhu Chibar Xina, Chengxi Jengi Gyurim Leksu Dangwa Gyu, Kile Gi Togo Tuyun Ti, Tengi Nin Shibjuni, Chado Gi Nin Jinan Likrup Chibi Para Tungdu Dangni, Kile Nyergyong Gi Lamlu Rengxin Gi Nyozong Mani Nundi Nga Chungdu Dangyu. Xianyang Lobiji Gi Sishung Gi Chokdun Yongnyuru Shibjian Gui Bi Chimshi Lagdar Chayur Gundi Dangni, Shiji Jengi Yongnyur Shibjian Gui Bi Lamsu Zudi, Nuyu Ta, Mengxi Jigui So Zonai Kepgungi Namzhan La, Chetun Shibjian Gui Bi Lambu Zudi, Namzhan Shibjian Gui Bi Tugur Tungdu Dungzi Yubashin. Nyulu Xixin, Zhonggui Kile Ni, Lobiji Gara Majo Chibi Kepgung Gyun Chimibar Gyachir Dangni, Su Yungi Tungu Sarbi Chibin Ni, Su Jun Lidi Ta, Nuyu Saba, Langur So Kepgung Par Nursin Chiyu. Nidu nyerwe Zhonggutan Lobiji Gi Benjiru Congdun Nyamle Lingdi Ito Gigum Nibu Kile Ni Xingle Ta Su Jun Liji Nuyu Derzi Nguizu Sokjim So Kepgung Gi Nyamle Ti Jidu Ta Ngoje Chumu Chiyu. Lobiji Gi Congdun Ta Soli Renzui Buje Gi Buzhan Pasiki Yi. Zhonggui Kile Ni Lobiji Gara Majo Chigub Tunle Tunjiru Ta Sanye Jindu Pige Dungwe Kechu Ngunba Ti Lobiji gi sole jengi pirim le gundi dongwa ta, le shu mangdu dongwa wi pegi gi kajo da tunbishi riji songdu.
0: Zhongkui nangso manzhou li gabu ne huru su, webi jara tancham kui ta, yar ku zi ngadi par zhu ri ta, xingqia, derge tunze ji churubu lukbe ge zhu mi kor mangbu panchu suon chi ba ta, yu gor wa ka mangbu chua nigar zhong chi ge yu. 中文探测团队年内的主任领员团新家团结人类与国人严格所客户所重置我们在推不同年给个人被编组从团年内的彼此推动团编制启动期虽然团队的主任席都求约满洲里新风主能所列参与公司扩大难度主任及提醒推行全用人工经济团结卡电表案扩大启行约 我的水说么啥子他又不说七八许不谈子女习他所给来人给比例是农谈比例主力给嘛中国三十忙不如我个月不行新风主农所列才有公司几个几年选拔养着红旗你懂下面你说这些路满洲里将他们搞过中国谈我的水谈参与民从中国轮动前年年更前期 俺去，探参玉米从中松土之外那边团呢，我是随新来团子南征前边，满洲各界满年七七七不他，团子给人谈谈，可不我在团部透露进越界就有不是。满洲里中国团我是随从团开去边疆边界聚集来团吧，披星同旗。 探测盲错了你打冲团旗加车杂车动车龙树就往右边探看来给探测盲错给你们来看看探测盲错给冲团特别冷团呢南征前边新来团子牛肉皮巧白牛肉皮满脸马路前边满塞探测盲错了人勤去过这呢永不穿它你给我一个穿右边 因为罗先生中国起来民用的时期我是说的主任的组团来年秋冬南征街给冲团护大别院新个年快看盘团高过年水饺盘中为主任娘们来贴三孔周围的组团三孔周围所镇三年天然土来年给南土开过陈村街给这套让咱们吃又不是哪来年我是说哈布罗夫斯克探测们开团 为不加探测亏损给家庭团队的成型时因为罗先生我是说起新车团队娘们给起步军队员乐园满洲里传奇的台湾新来跟着参与公司几个几年的话王伟业按照我是说部队新车的店家全没别新康自治区专业 克莱基女主如果他其中一期桌子南北名的如果重建国国他内面集团切不谈这桌不谈娘们来切的如果设计准的星期来年他人类如果娘们你送到这位娘们这批给了滚地大约几就有不是中委外平村推荐国民国别四句给三孔这位人类如果了虽说三百年月我是说 为别家探测窥探三层之外能说互联别重启的你懂下面你说怎样留到我吧另外提议吃了没错我西边我是说给这如果冷天对不是中为给困难给为如果的起次了军团安全了他肯定起我拿错给他们给人类别的给这档次为明强行动可以不是 我是说求给人类如果通控了一万脱手千不点月 伊尔库茨克阿迪迪宾科布兹夫耶那年中国基曼提西藏伊尔库茨克阿迪说用阿他你懂下面你说这种乐我是说给陈年这些兄弟伊尔库茨克阿迪别家四个重启图与国年苏南北密塞边角开组局朝前这进家对起来给车都谈孟西这个所提及是公司局龙苏局求及我就能是中国与国的为一万国企车的谈 伊尔库茨克耶，第二顿起来看几看，说来如果是三百户大钱呢，苏奎托大伙谈，牛肉再去送土这位，如果团子忙不团圆，第二在伢们来呢，中午团来伢们这给开着开心行事，可不止不一，伊尔库茨克阿爹的天空配送错不一不谈，第二顿起来忙不稀看，中奎绕的谈伢们来接的。
1: 推门托天空三百塔，子孙苏军来这批个东队几个月经，中国人俺们来给开矿，俺们为家吃着住个日子就有不是。澳大利亚越国主义昨日前边，澳大利亚越国人民族总队各十九席中半天，这次究竟你澳大利亚阿德罗梅对外创业的人别，阿德莱德创业的中国做不谈，中国起来也得十九号咱们总队来学有不是。 澳大利亚越国主义局长博里梅克，我组最贵套西技能个，明儿啊，快乐西部德布斯基越国的列的了小金开心特别。今朝提我，库格汤金基，澳大利亚天母门边越国的娘们两个不吃有天，我借给推个康西的家，看看切话有几松动。澳大利亚越国主义局中华青年会议今日寒冰基。 中国创办人还将看看切我心不疼，我最没有给这些人。中国越国的话了，才刚接不了岗位，澳大利亚越国的娘们来托把切就得行。
2: 中国台湾处理起来呢，要从村队与军区某人运动周围创制规划了制度定色团，并从别的参与体呢，看看新多的全部日期松动。各地村队呢，这次就是派了人员不同，各个单社会甚至所有的如果起来忙不起，村队了就有不行。